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런 문구 뜨죠. 업데이트 진행 중입니다. 전원을 끄지 마세요. 가끔은 답답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두신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중일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갈렙도 약속을 받은 뒤에 4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를 향해 흘러간다고요. 오늘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모든 것에 때 있으니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우리가 하는 섣부른 판단 있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갈렙은 4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빚어 가셨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를 먼저 세우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을 살 새 힘이 필요한 거죠.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믿자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방송 썸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준비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가득 받으실 수 있어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내 인생의 잔향.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재원 장로입니다.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네요. 오히려 많이 떨리고 또 기쁘기도 하고, 뭔가 오랜만에, 뭐 여성은 아니지만 친정에 온 느낌. 편하잖아요, 친정에 오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일단은 가정적으로도 뭐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또 회사에 대해 집중하고, 또 제 삶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는 곳에서 또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을 제가 한 2024년 6월까지 하고 좀 이렇게 내려놨죠. 교회에 좀 더

또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있는 또 가정에 또 아빠로서의 이제 할아버지도 제가 됐잖아요. 할아버지도 됐고 또 이제 그전엔 또 장인어른이었는데 조만간 또 이제 시아버지가 또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고 또 회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또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제 일도 곳곳에 손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게 맞나요? 방송을 그만둔 게? 근데 어쨌거나 방송은 내려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그 찬송가거든요. 제가 이 찬송가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누가 교회 가자고 저를 전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 누님의 권유로 친누님의 권유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피아노가 있고 너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간 무당기도 있으셨고 또 술 담배도 좀 즐겨 하셨고 좀 이렇게 세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데는 아예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좀 무서워서 주일날 교회는 가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토요일 학생 예배 있잖아요. 수업 끝나면 오후 2시에 드리는 학생 예배만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옛날에는 학습을 받고 제가 고3 올라가던 겨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찬양대도 쓰래요. 성가대 시골은 이렇게 한 20명 이렇게 쓰잖아요. 찬양대를 쓰게 되니까 이제 주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냐? 엄마 나 저기 신부교 좀 갔다 올게.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두 번은 거짓말로 공부하러 갔다 온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매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눈치를 채신 거죠.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날 학생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사는 곳에 장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장날에 오셔서 술을 잔뜩 드시고 술에 취해서 내가 저놈의 교회를 가서 아주 난리를 쳐버리고 기물도 파손해버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좀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저 학생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옛날에 보면 교회 건물 문을 열면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 꼭 그 위에 주 예수님이 들어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이 또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갈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거울을 돌아서면 본당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현관 문을 열고 그 거울 앞에 서셨는데 본당쪽 안에서 어떤 한 학생의 헌금 봉헌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이 찬양을 제가 봉헌송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식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이거 우리 아들 목소리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께서 교회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 거울 앞에 서셔서 술에 취한 모습으로 아들의 그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그 봉헌송을 들으시고 그냥 그대로 집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제 집에서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어쩐다 저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서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딴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까지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던 그 사건 그때 제가 봉헌송으로 불렀던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그 찬송가가 저 인생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이 24살 때 영광의 어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에 치여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정말 이제 365일은 술을 들이셨거든요. 그 담배도 하루에 두 갑 세 갑씩 여자분이 이렇게 피시고 그렇게 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더 술을 드시고 더 담배를 태우실 수 있었고 그런 거 세상적인 것들에 뭔가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 하늘나라를 가고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딱 끊으시고요.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일찍 하늘나라에 갔지만 저희 가정에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저희 교회 공원 묘지에 좋은 곳에 묻혀 계십니다. 찬송가도 맨날 가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어머니 사실 이제 학교도 못 가셔서 글자도 모르시거든요. 하다 듣고 그걸 애우셔가지고 그 찬송가를 다 부르시고 그 찬송가를 많이 좋아하셨죠. 그러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를 전도한 누님이요. 저희 온 가족의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자 저희 바로 위에 누님 이름이 옥순이에요. 저희 누님은 지금도 서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저희가 가끔 지금도 가족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누님이 14살 때 14살이면 지금 사실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남의 집 가정부 이렇게 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온 가족을 복음화시켰는데 그 아가씨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희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때 우리 누나가 쌓아놓은 어떤 하늘나라의 그 기도의 보화가 수십 년이란 지금까지도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할 정도로 근데 지금도 그때만큼 기도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찬양은

호리엘의 왜 찬양이거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 제가 광주에 살다가 2005년에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직장 발령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서울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용인 쪽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용인 서천리에 있는 명선교회라는 곳에 배성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명성교회를 온 가족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해 가을에 항상 추수감사주일 맞이 남성교회 연합회 주최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저도 제 아내와 같이 듀엣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 소리엘의 왜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우리가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게 되는데, 하필 제가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연수원으로 워크숍을 가게 됩니다. 근데 워크숍 가면 거기서 체육대회하고 응원하고 게임하고 막 뭐 소리 질러 하면서 목을 엄청 크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때 맞춰서 저는 일찍 오게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에 지금 찬양 경연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예 소리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대회 못 나가겠다, 내가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온다 그랬더니, 아내가 오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안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오전 예배 후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또렷하게, 내가 언제 너의 목소리를 원하더냐, 나는 너의 목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원한다,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아내하고 듀엣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내 목소리는 안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설령 붕어처럼 립싱크를 하더라도 일단 나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 대회를 나갔잖아요. 이 소리엘의 왜라는 찬양이 높은 솔까지 나와야 되는 곡이거든요. 그거를 무리 없이 고음까지 다 소화하게 돼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렸던 그 일이 2005년도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아내하고 둘이 여러 번 제가 이 곡을 특송으로 불렀고, 광주극동방송이 2012년에 설립되었잖아요. 제가 12년 9월에 운영위원회로 가입을 하고 2013년 말에 운영위원 성년회 밤을 했었어요. 홀리데이 호텔에서. 그때 제가 이 곡을 방송가족 앞에서 특송으로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올렸던 정말 은혜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제 인생의 두 번째 찬양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3년 차인데 뭐 1년은 벙어리, 1년은 김어거리, 1년은 봉사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선배 장님도 계셨거든요. 집사일 때도 장로가 되면 나는 좀 이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장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년 차지만 10년 차처럼 그렇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교회 지금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가장 바쁜 부서 두 개의 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무부하고 찬양부를 맡고 있어요. 찬양부를 처음 이제 2년 차 맡고 있는데 찬양부가 제가 부장을 맡게 돼서 곳곳에 이제 오르간도 40여 년 만에 새로 구입도 하게 되고 또 찬양 행사도 좀 크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에너지는 제가 그런 고백을 어디선가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듯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특심이 아버지 없이 또 엄마랑 이렇게 살아올 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떤 장손으로서 큰 장자로서 그 빠짐없는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 그것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원래 좀 타고난 듯한 부분 아니면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나에게 체득된 것들을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믿음으로 승화돼서 믿음의 현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번 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게 되고 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자기 18번의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18번 찬양곡이 이제 내가 살아도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해줄 수 있는 어떤 저의 푯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부를 때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 이 가사를 읊조리며 그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는 약간 어떤 한 같은 것이 좀 있다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잘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꼭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스스로가 가장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곡입니다. 특히 2절 가사 부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가사를 부를 때면 꼭 제가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들어가고 있고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제가 환상에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그렇게 그려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세 번째 찬양으로 선정했고 제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저도 벌써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짧아진 그런 나이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마지막이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좀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내 생각들을 많이 주입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장로, 그런 장로로서의 삶을 좀 잘 살아가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일곡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진심을 다해 잘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큰딸 하경이는 아시다시피 2023년에 결혼해서 작년에 손주를 낳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다음 달에 돌이에요, 돌. 손주가 벌써. 그래서 그런 기쁨을 주는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아들 하민이는 병원 방사선사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또 11월 달에 또 믿음의 가정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룰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결혼을 좀 안 하겠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 나 결혼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년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감사한 게 어려서부터 진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도 좀 결혼 빨리 해서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싶어. 그런데 제 딸과 아들이 20대 때 다 결혼을 했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살아오는데 우리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기들도 일찍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이루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최경순 전도사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딸 하경이 또 사랑하는 사위 순종이 그리고 우리 아들 하민이 또 예비 며느리 예지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우리 가족들 모일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아빠가 기도하며 또 열심히 아빠도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할게.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는 광주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모처럼 만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과 또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아직도 저 방송에 또 안 나오냐, 방송 다시 시작하지 않냐

0: 그리고 방송을 또 제 시간대 못 들으셨던 분들 지금도 제가 방송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언젠가는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소망하며 무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유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광주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유재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경험이 평생 믿음의 뿌리가 됐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교회의 일꾼으로 기쁨과 열정을 다해 섬기고 계신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장로님의 삶과 가정 그리고 앞으로의 섬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블레싱 류재원 장로님과 가정을 축복하는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서는 찬송과 필사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쓴 사람은 앞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도 소개해드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는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8,000편이 넘는 찬송시와 복음성가 가사를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 시인이죠. 1875년 어느 날 페니에게는 급히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5달러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페니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인사를 나눈 뒤 페니와 악수하고 떠났는데 그가 나간 뒤 페니의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지폐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니가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는 이 찬송에 5달러도 방문객도 당시 자신이 처했던 형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았던 거죠.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는 문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인도하다를 나타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에는 나하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는 방향을 잡아 어떤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선두에 선 대장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40장 11절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는 좀 전에 나하와는 조금 다른 인도를 뜻하는 나할이 등장합니다. 나할은 단순히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쉼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며 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인도를 뜻합니다. 나하가 앞에서 방향을 잡는 장면이라면 나할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속도를 살피며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인도가 아니라 길을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안내를 실제로 경험했던 페니에게 인도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자신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 이 찬송의 인도하신다 라는 가사에 구체적인 은혜의 감각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유독히 힘주어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흔히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실패가 없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페니가 쓴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다른데요. 영어 원문 가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의 가사에는 어려운 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이런 가사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이 노래하는 만사형통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단단한 신뢰에 가깝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8년 발행된 찬송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번역에 깊이 참여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은 아네리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서양의 가사를 단순히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촉박한 현실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친숙한 정서의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영어 원문의 길고 복잡한 뜻을 만사형통이라는 묵직한 네 글자로 응축하여 선포한 것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라는 구절을 통해 목마른 영혼이 마침내 시원한 생수를 만나는 극적 대비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말 가사가 가진 문학적 아름다움입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걸음에 맞춰 동행하시는 나하와 나하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낸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에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글자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앞에 놓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까지 한 호흡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 하셨는데요. 23일째, 오늘이 7월 23일인데요. 아,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5226님께서 이 찬양 소개 쭉 들으시면서 남편이 천국 가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가사 하나가 하나가 힘이 되는 찬송이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송가 필사하면서 더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아,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고 집에 들어온 날 이 찬송 부르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찬송은 이렇게 우리를 살립니다. 31일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하고 계시죠? 아, 이렇게 필사를 모두 하고 난 8월 27일 이 예수 사랑하심을 마지막 31번째 찬송을 만나서 찬송할 겁니다. 찬송과 콘서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8월 27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자영 교수님께서도 서울에서 오시고 그리고 웅기장이와 함께 이 찬송의 은혜에 푹 빠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단순하게 배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필요할 은혜를 주시죠. 내일의 은혜는

제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나 봅니다. 오늘도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세요. 오늘의 한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은 통과해야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출석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의 얘기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 또 류재원 장로님을 응원하는 그런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목 감기가 걸린 것이 약간 티가 나나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 사랑이들한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된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터종딱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레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인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5절로 7절 말씀.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지난주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가리켜 그거 놀라운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지요. 그 이적 후에 요한 사도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뭐예요?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 없었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 거듭 다른 의미, 즉 완전한 제사로 드려질 자신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거듭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종교의 상징,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나오는 곳,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런 이유로 요단 사도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회복된 이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았을 텐데 어땠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 역시 실체가 아니라 모형인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모형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이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 혹은 그의 임재하심 혹은 그의 사역을 드러내는 모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실체가 없는 곳에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대체물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에서 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자 할 때 건설회사든 아파트보다 뭘 먼저 지어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지요. 왜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진짜 분양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당장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같은 모델하우스는 실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여러분, 실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잘 지어진 것 같은 모델하우스라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 헐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했느냐? 진짜 성전이 없으니까. 그 진짜 성전이 뭐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시란 말이야. 따라서 성전의 실체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형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이 성전 역시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인 것입니다. 장차 이 계시의 말씀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상징을 도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상징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증거장막이라는 말에서 찾게 됩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성막이 증거막 혹은 증거장막이냐?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주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신 것이더라.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핍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증거판 혹은 증거의 두 판이라고 말씀했지요. 성막이 왜 증거막이에요? 성막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성막은 원래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입구에서 들어간 쪽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그랬고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내소를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십계명 두 돌판, 증거의 두 돌판 때문에 성막이 증거막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궤를 가리켜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던 그 상자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했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법궤라고 그랬고 증거의 두 돌판을 담아두었다 해서 증거궤다라고 그것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성막의 중심이에요. 대부분 성막 그러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제사도 무엇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가 하면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다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의미가 있고 효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수천 수만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고 증거의 두 돌판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시행할 일곱 천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지는 인간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심히 나빠지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 혹은 사람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얻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정당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고 그 법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저녁 십계명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사람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맞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는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여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짐. 그 성화는 순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양자됨.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순간에 이루어지는 논리인 과정이지만 성화는 어때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혹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실패하고 실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끌고 가주시는 그게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 견인의 은혜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선언하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맺으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창조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하고 그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 법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6절 말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고 한 세마포가 뭡니까? 아주 가는 배실로 짠 삼베 옷을 의미하지요.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주로 입었던 옷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어요. 레위기 16장 3절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옷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두 가지 조건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어요. 가장 먼저 재물, 짐승을 잡은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또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쓴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다 뭐였다고요? 거룩한 옷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물로 씻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의 안과 겉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게 될 예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어떻게 준비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물론 거기에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의 무리를 설명할 때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가 이를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는 큰 환란에 그들 뭐라고 그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어떻게 준비된 옷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말미암아 정결케 된 옷이란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요. 정확히 해석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서도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시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행한 일이 따라온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성도의 자기들의 공로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삶과 행위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자기의 삶으로 나타낸 그것을 두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화의 결과로서 열매된 것이죠. 남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열매 문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결과이고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있게 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입을 수 있겠지요. 입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역시 상징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성결함에 대한 상징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 땅에 시행하게 될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시행할 하나님의 심판, 이 옷은 옷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행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세상에 쏟아붓게 된 것은 단순한 뭐 전쟁이 우리가 뭐 이런 요한계시록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 이거 쭉 살펴가다 보면 이게 단순 어떤 전쟁에 대한 얘기냐 무시무시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시행된 거룩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빛나고 흰 샘플 입은 그 천사들이 의로움과 성결함 그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천사는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초태사에 계신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자로 나타나시면서 가슴에 금띠를 띄고 나타나시지요. 딸 천사들 그 같은 금띠를 띄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시행할 심판이 그리스도로부터 왕적 권위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절대적인 왕적인 권위에서 시행되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근거에서 시행되는 절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대항하거나 거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이 시행하는 심판이 분명하지만 사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 시행하신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 너는 누구 그 어떤 영물 그 어떤 권세자 그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 시행하게 될 이 마지막 심판은 그런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즉 이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대신 집행하는 천사들인데 그들이 뭘 받았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가득히 담았다 충만하게 담았다라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게 담겨 있다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
여러분 그 진노의 금대접을 세상에

쏟아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살기신 하나님의 진노를 충만히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진노가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사람들이 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금대접에다가 차곡차곡 담아가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를 짓고 나면, 잘못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써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의 길과 방법보다 계속 자신의 길과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주 심한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죄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매를 때리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말씀대로 그렇게 착각해요.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괜찮은가 보구나.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금대비 차곡차곡 쌓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반응이 뭔가 하면 아주 심하게 매를 때리시거나 회초를 드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반응은 우리의 죄를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다. 무슨 일을 하더라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다. 근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심판해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영원토록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대접에 담아놓으셨다가 그 모든 진노를 한꺼번에 죄인들 위해 쏟아붓는다. 엄청난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즉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무슨 뜻이에요? 특히 여기 마지막에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에 앞서 누가 성전, 즉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일을 감당했었지요.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한 후에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0: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죄의 진노의 심판의 선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중보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망거 더 이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누구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때 바로 그런 때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 지나치다고 항의하거나 그 형벌이 너무 중하다고 긍휼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세상에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죄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 하나의 죄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빛나고 깨끗한 새맛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살아계심을 느끼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그 사랑이 나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하루와 눈물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감탄을 넘어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섬세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정말 보잘것없고 한없이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눈을 뜬 것도,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입고 있는 옷도, 배고플 때 먹는 음식도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주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기도 제목 아끼지 않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신선아 원충연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은혜.

0: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오늘 하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극동방송 이용하셔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온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참된 만족이 있음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로 몸과 영혼이 병든 가족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0: 아멘.
1: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0: 아멘.
1: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삶의 여러 문제들로 막혀 있는 자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가 응답과 찬양과 감사와 간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559번님,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여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두고 있는 요도 시술이 잘 되어 문제없이 잘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7559번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7559번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허물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 하나님, 7559번님의 심령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0: 아멘.
1: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찬양 한 소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나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도와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시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시술 위에도 다시 악화되거나 재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만 낫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 영혼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2961번님, 자녀 조수민이 매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배우자 선택에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 수민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마음고생이 아닌 평온한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조수민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믿음의 성장과 또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평온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좋은 만남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딸에게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인생의 온갖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내 욕심에서 나오는 잘못된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를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를 위해 먼저 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좋은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 자녀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자녀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하여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마침내 가장 좋은 만남으로 가장 완전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의 편마비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제가 좌측 팔과 다리가 편마비로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편마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님을 고쳐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굳건해지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편마비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건강한 몸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데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장염증과 명치의 통증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젊은 청년인데 살아가는 동안 꾸준한 치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병원 오늘 진료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아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이게 평생을 치료받는다고 하면 그 마음의 걱정과 그 부담을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아직 청년인데 이 모든 아픔 고통들이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명의 성도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대 청년인데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이 질병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대로 주여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질병으로 묶여있는 이 아들이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의사와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치료되고 재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쁘고도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마음속의 소망들, 품고 계시는 소원들,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시면 저희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카카오톡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필사 프로젝트 찬양곡입니다. 찬송가 나의 갈길 다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728번님, 오늘 지인 3명이 본 병원으로 항암을 갑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잘 받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소암 전이로 인한 항암 2명, 췌장암 전이로 인한 항암 1명입니다. 저도 난소암 치료 중에 있는데요. 재발과 전이가 되지 않도록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728번님과 우리 지인 세 분, 정말 질병을 겪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암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암 치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통증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그 통증으로부터

0: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묶임 받았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깨끗이 제거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암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암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고통과 아픔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질병을 하나님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676번님. 가족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미디어를 많이 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밤을 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끊어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676번님의 가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중독으로 이끌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의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의 헛된 것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아내의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118번님. 어머님 심정부님께서 오른쪽 가슴 및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고 수술과 약 치료 없이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요. 갑상선도 안 좋으신데 이번 기회에 갑상선도 치료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친구 허미 형, 루게릭병과 실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고 친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또 친구의 건강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8118번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 밑에 통증이 있고 하나님 갑상선도 좋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심으로 완전한 나음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구 허미형 루게릭병으로 실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질병으로 묶여있는 이 친구가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도 고통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이제는 죄 짓는 데 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어머니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지역 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공동체와 만나게 하신 귀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0: 한 영혼 한 영혼이 인도함받고 세워지도록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평안을 누리고 거룩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도록 영과 육이 치유되도록 또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예수님만 영광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개척교회 성도님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한 명 한 명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사온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되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이 개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안에서 거룩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개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믿음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송 가족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친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자녀와 배우자와 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0: 아멘.
1: 살아나게 하시며
0: 아멘.
1: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듣는 이들의 형편과 상황에 꼭 맞는 위로와 권면과 도전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하늘시야교회 김지혁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감탄과 찬양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 감격이 시편 8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치와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은 광활한 밤하늘의 작품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도 달도 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명과 역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자갈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믿음은 내 시선을 돌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다가 다시 초라한 인간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은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칸을 씌우시한 나이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을 처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비교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은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잃어버렸던 인간의 영광과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깨어졌던 가치와 사명을 완전히 되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예언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주의 이름이 크게 되고 찬양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0: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키워가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보고 주관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나갑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맡겨진 세상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마약과 음란물과 게임과 SNS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정부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석

0: 한교총 대표회장은 서울 종로 한교총 사무실에서 한 총리를 만나 세제 개편에 따른 해외 선교 과세 우려와 종교 사학 자율성 보장, 북한 억류 국민 6명의 송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승렬 NCCK 총무는 한 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소외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어려움 극복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며 정부와 교계 간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한국교회에 긴급한 구호손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신석교회는 지난 18일 폭우로 교회와 사택이 가슴까지 침수되고 쓰러진 종탑이 본당 지붕을 덮치는 피해를 입어 주일 예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재수 담임 목사와 교인 15명은 봉사자들과 함께 토사를 치우며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부여 남성침례교회 역시 이달 초 집중호우로 35년 된 예배당 천장이 붕괴해 식당을 임시처소로 삼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낙심한 상태라며 예배당의 조속한 복구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회 장애인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와 구개 캠프를 잇따라 개최하며 장애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 깊게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소망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광명수양관에서 워터슬라이드 물놀이와 세족식을 결합한 수련회를 진행해 장애인 청년들이 안전요원과 집회 무대 주인공으로 나서는 교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림교회 소망부 역시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맞춤형 체험활동과 친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도 간의 신뢰를 다졌으며 한성교회 성도 10명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독일 쿡스하펜에서 열린 장애인 캠프에 참여해 발달장애 성도의 클라리넷 연주와 미용봉사 등 달란트를 나누었습니다. 현장 지도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지는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 쌓은 장애인 성도들의 친밀감이 신앙 자립과 정서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방 전도에 나섰던 교회 성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을 맞아 전도 활동을 늘리는 교계에 주의가 필요한 현실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수도권 A교회 성도는 지난 5월 거리 전도 중 보호자 동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2명을 200m 떨어진 행사 공원으로 이동시켰다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정식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목회자는 유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순수한 의도로 어린이 전도를 진행하는 전국 모든 교회가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아동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은 319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에 달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전문가들은 달라진 사회적 안전 기준에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노방전도 전 과정에서의 이동과 음식 제공, 초상권 동의 등 교회 학교 행정 전반의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계에서 어린이 전도의 안전과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전도 방식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인공지능 AI 기술을 설교와 행정 등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교계 내 논쟁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나그룹이 목회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아이디어 발굴에 AI를 활용했다고 답했으며 설교 작성 편집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2024년 12%에서 24%로 2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목회자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사용 경험자의 81%가 설교와 강의 자료 획득에 AI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미 교계 응답자의 71%는 AI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학자들과 현장

현장 목회자들은 AI가 행정과 자료 연구의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성도와의 인격적 교감과 선포라는 설교의 본질은 인간 목회자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무덥고 전남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왜곡된 사고방식에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생생하게 증거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홉 글자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증언하는 완전한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고난을 감내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파멸의 공포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는 순간 우리 내면을 억압하던 모든 두려움은 단번에 쫓겨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고귀한 소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주한 모든 삶의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의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삶으로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증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정지은 집사님이 하늘씨앗 교회와 김민철 목사님 소개하며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에 거주하고 있는 정지은 집사입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요. 신도림에 있는 하늘씨앗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씨앗을 심는 그 이름에서 하늘씨앗이라는 교회 명칭으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고요. 담임 목사님은 김민철 목사님이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씀으로 삶을 증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젊은 층, 젊은 가정들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유아, 유치 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성도 수는 한 200명 정도인데 유아, 유치부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한 50명 이상이 돼요. 목사님 자녀도 5명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이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40대 후반이신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런 그 목사님의 말씀이나 삶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2: 정 집사님, 아이들과 함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여쭤봤습니다.
1: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지금 작은 아이는 3살이고 큰아이가 7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큰아이나 작은아이나 이제 저희 집에서 있다가 최근에 큰아이는 유치원을 갔고 작은아이는 계속 저하고 집에서 이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해서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0: 새 들어 사시는 분이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6살 어린이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죠.
1: 제 기억엔 제가 6살 때요. 이제 저희 집에 새 사시는 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엄마한테 동의를 구하고 주일날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쭉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고 그다음에 동생도 가고 그렇게 같이 갔어요.
0: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정 집사님을 통해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1: 처음 아주 오래전에 그냥 우연히 차에서 주파수를 맞추다가 극동방송을 접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의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며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 간증을 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반응하며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지요.
1: 아,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거 전파 선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유익을 저희한테 주는 그 은혜와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최근에 그 주니어 전파 선교사 그 증서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한테는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너가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곳에 너가 전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방송으로 전해주는 거니까 되게 감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큰아이는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0: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고 계신 정지은 집사님 같은 전파 선교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선교의 동역자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의 생각을 늘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고맙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당신을 예비하신 거는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해요. 신유하고 지유에게 엄마는 너희가 새벽 기도가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인격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꿈을 너희가 찾아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분을 향한 정 집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십니다.
0: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비전을 찾아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남편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것도 기도 중이에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정지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오거나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로 즐겨보시나요? 휴대폰이나 TV, 또 컴퓨터 모니터나 요즘은 이동식 모니터도 참 많고요. 다양하죠. 북한에도 기술력이 생기고 밀수가 성행해서 중국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을 볼 때 태블릿 PC처럼 생긴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오래된 낡은 기기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단속을 피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를 보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취가 기기 안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낡은 예전 기기를 이용한다고 하죠. 그 중에 유행이 한창 지난 노트텔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전자사전 사용한 적 있으시죠? 전자사전처럼 생긴 기계인데 S나 USB를 넣어서 영

영상을 볼 수 있는 손바닥만한 이 기계를, 영상만 볼 수 있는 기계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런 모습은 북한의 단속이 강해질수록 북한 청년들의 열망도 덩달아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복음에 대한 목마름도 이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북녘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향한 열망과 소망이 전해지고 진리의 참 자유가 임하길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북녘 땅에 거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우리 2261님도 서천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8845님도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신 지역까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3일 14시 경남, 하동남부, 전남, 여수, 순천, 고흥남부, 해남북부, 충남, 아산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인사로 여러분의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들어와주고 계신데, 양평에서 출석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북한 주민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산 통해서도 와주셨어요. 복음의 불모지 북한에 복음, 극동방송이 울려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 감사해요. 이게 저희가 추석 인사를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나누는데, 혹시나 이제 문자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문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추석 인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으로, 또 가능하신 분들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함께 선포해 주세요. 이 땅의 북녘을 위해, 또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겠어요. 0541님, 저랑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청취자분들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가끔 또 찾아와 주셔서 어떤 기도 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새싹 회원도 오셨어요. 신갈입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이동하기 전에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위해, 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저 오늘도 목숨 걸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정말 속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라도 함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참 더워요 하시면서 6714님 참여해 주셨는데, 인천은 지금 덥나 봐요. 전 지금 에어컨에 있어서 그런지 바깥 날씨 체감이 잘 안 돼요.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출석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 의미로 출석 인사 선물을 하나 6714님께 보내드릴게요. 당진에서도 와주셨어요. 5342님, 복음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송파에서 출첵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빛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으시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트까지 또 예쁘게 물결과 함께 두 개 남겨주셨어요. 복음의 빛이 남과 북 한반도 땅에 가득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한 땅에서 예배할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를 채워가고 있죠. 출석 인사 중에서도 계속 선물을 드리는데, 또 오늘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우리 남양주 주민분,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하며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들려요. 우리 함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928님이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찬양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마다 만나보고 있는 OUPD 함께 할 때마다 만나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통일을 소망하며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리컬러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게요.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 퀴즈로 남과 북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제가 이번 주에 냈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 낮은 난이도를 가져와 봤어요. OA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나 북한에 대한 소식에 조금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단번에 맞추시지 않을까. 시작하면서 우리 북한 청년들이 그리고 북한의 학생들이 또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간혹 보기도 하는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를 노트텔이라는 10년 전쯤의 기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블릿 PC처럼 생긴 요즘의 기기도 있고요. 몰래 밀수해서 드리는 노트북도 있는데 중국에서 밀수한 이 휴대폰으로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상식 하나는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이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뉴스도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폴더폰

애플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가지고 자체 생산 휴대폰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상식도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북한에서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 우물정 2106 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출석 인사합니다. 북녘당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한 줄 남겨주시면서 2583님도 와주셨는데 광명시에서 또 오신 3375님도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도 오늘의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함께 해주세요. 참 정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93님 아마 좀 검색해보신 것 같아요. 검색하면 사실 바로 나오죠. 휴대폰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불리는 물건일지. 휴대폰. 폰 자체가 외래어잖아요. 폰.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의 이거를 순화해서 쓰고 있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기다려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휴대전화,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가 문제인데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계속해서 좀 기다려볼게요. 북한에서도 복음이 가득할 그날이 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휴대전화라고 600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도 부르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휴대전화라고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북에서 오신 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검색해서 주시거나 좀 더 알아보고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오답이 가끔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6009님께 정답만 또 선물 드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직 정답은 발표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 한 번 더 하시고 보내주신 거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어머니와 같이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날 되세요 하시면서 9648님도 참여를 해주셨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하시면서 4345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도 이 휴대폰 사용이 많아졌지만 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가입자 수는 700만 명 안팎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북한 주민분들의 네 분 중에 한 분이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북한 휴대폰을 작년쯤 입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남한 영화를 보고는 뭐 다양한 유행들이 거기에 은연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의 말들도 있는데 표현들도 있는데 휴대전화에 오빠라고 쓰면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그렇게 북한의 휴대폰은 검열의 또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남한 드라마, 남한의 영화 그리고 남한의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중국의 휴대폰, 외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에서 이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5012님, 드라마가 지금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시네요. 가족 모두 모여서 라디오를 청취 중입니다 하시면서 7700님, 도전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받아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전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는 휴대폰을 뭐라고 부를지. 정답, 오늘 정답률이 뭐 98%예요. 손전화가 정답이죠. 손전화기, 손전화. 어떤 분은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요.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겠죠.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부르고요. 그냥 휴대폰 자체는 손전화, 손전화기라고 합니다. 손전화로 소통되면 참 좋겠어요. 1287님, 아멘. 손전화로 자유롭게, 우리 지금도 생이별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안부를 묻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날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1287님의 소망의 한 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선물의 화답을 보내면서요. 방학한 7살 아들과 듣고 있는 우리 31363님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 저는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전화 점점점 보내셨던 1923님도 이번에는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딸 학교 준비하면서 퀴즈 풀어봅니다. 초딩 딸에게 퀴즈 내봐야겠어요. 육아 중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학교 준비 아직 방학이 안 한 것도 있나 봐요. 3640님 아마 육아 중인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응원과 아멘으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우리 신랑이 손전화기래요. 맞을까요? 울릉도 여행 와서 해변 드라이브 하다가 방송 듣고 남겨봅니다. 저 울릉도는 비가 안 오나요?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5361님의 행복한 날에 행복한 선물까지 함께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근데 이 상식 퀴즈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상식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화폐가 있죠. 근데 우리와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죠. 원이라는 단위는 똑같지만 화폐 자체는, 그리고 그 화폐 가치는 다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매장을 가거나 뭐를 사고 팔 때 10,000원, 20,000원 우리의 현금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북한 원화 말고도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북한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70%, 그리고 그 다음 화폐 비율이 20% 안팎이고요. 심지어는 북중 접경 지역에 그곳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북한에서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무엇일지 오늘의 두 번째 퀴즈로 함께합니다. 아, 이걸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 객관식을 그래도 일단 준비해봤어요. 북한의 국경 접경 지역에서 시장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 1번 중국 위안화, 2번 미국 달러, 3번 북한 원화. 아, 이거는 오늘의 방송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면은 바로 아시지 않을까요? 중국 위안화일지, 미국 달러화일지, 북한의 원화일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시면서 이 퀴즈를 참여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제3국이 있죠. 아마 거기지 않을까요? 접경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폐가 무엇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해 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청 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어물망고 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 북한의 원화일지, 중국의 위안화일지, 미국의 달러일지를 내봤어요. 오늘도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재밌어요 하시면서 7559님 감사합니다. TV에서 봤는데 달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달러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달러로 많이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은 원이라는 단위를 써도 우리의 만원과 북한의 만원이 차이가 커서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최고의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3799님이 남겨주신 중국의 위안화가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중국을 통해 밀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안화를 쓰기도 할 텐데, 근데 참 이상하죠. 북한의 돈, 북한의 화폐도 있을 텐데 중국의 위안화를 한 52% 정도를 접경 지역에서는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북한의 주민들도 원화를 주로 쓰면서 사고 팔고 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다 보니까 개인 돈을 소유하는 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좀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한참 늘어난 그때 돈을 모아드는 주민들이 많아서요. 북한에서 기존 화폐를 새 돈으로 바꾸면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뒀다고 해요. 얼마까지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로 모아둔 현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됐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한 전문가가 얘기한 말이 떠올랐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 나라랑 통일을 해야 할지 물어보면은 물론 남한이라는 대답도 나오겠지만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고요. 처음에 들었을 땐 참 충격적이었지만 기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OA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민족으로 불러주셨던 북한 땅을 먼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사로 바로 서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퀴즈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처음부터 나눠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 그리고 퀴즈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당첨자는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고요. 오늘 나누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쓴 사람은 앞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도 소개해드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는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8,000편이 넘는 찬송시와 복음성가 가사를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 시인이죠. 1875년 어느 날 페니에게는 급히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5달러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페니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인사를 나눈 뒤 페니와 악수하고 떠났는데 그가 나간 뒤 페니의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지폐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니가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는 이 찬송에 5달러도 방문객도 당시 자신이 처했던 형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았던 거죠.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는 문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인도하다를 나타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에는 나하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하는 방향을 잡아 어떤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선두에 선 대장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40장 11절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에는 좀 전에 나하와는 조금 다른 인도를 뜻하는 나할이 등장합니다. 나할은 단순히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쉼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며 무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인도를 뜻합니다. 나하가 앞에서 방향을 잡는 장면이라면 나할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속도를 살피며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인도가 아니라 길을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안내를 실제로 경험했던 페니에게 인도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자신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 이 찬송의 인도하신다라는 가사에 구체적인 은혜의 감각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유독히 힘주어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0: 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흔히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실패가 없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페니가 쓴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다른데요. 영어 원문 가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의 가사에는 어려운 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이런 가사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이 노래하는 만사형통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단단한 신뢰에 가깝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8년 발행된 찬송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번역에 깊이 참여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은 아네리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서양의 가사를 단순히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촉박한 현실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친숙한 정서의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영어 원문의 길고 복잡한 뜻을 만사형통이라는 묵직한 네 글자로 응축하여 선포한 것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라는 구절을 통해 목마른 영혼이 마침내 시원한 생수를 만나는 극적 대비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말 가사가 가진 문학적 아름다움입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걸음에 맞춰 동행하시는 나하와 나하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낸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에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글자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앞에 놓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까지 한 호흡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쏟아붓는 부지런한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가운데서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 이 부분에서 아, 나는 내 삶을 내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 시간들을 내 기준으로 계획하게 되지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현대인들 시간을 쫓기면서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히 변호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다윗처럼 믿는다는 것은 때로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실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이 계시의 실체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심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하심으로써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이 선지자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래를 가보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영원한 미래까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게 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힘찬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 저는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서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의 포옹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많은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하여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0: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미국 한인은혜교회의 주최로 탈북민을 섬기는 은혜동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은혜동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엄청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1: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네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공과 실패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의 습관, 이기는 습관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변명, 자기 합리화 등 자신과의 싸움과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게으름, 변명 등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남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실 누군가와 경쟁할 뿐이 아니에요. 상대가 없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공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세요. 자, 요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의 반복된 삶, 습관이 지금 죄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한번 돌아보시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습관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자고요.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성공의 습관, 예수님은 사실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 그런 힘을 발휘하셨네요. 우리는 그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달라요. 누굴 섬기고 도와주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좋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야, 고수예요, 고수. 우리 예수님은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기는 거, 경쟁 이런 거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고 섬기고, 우리도 꼭 그런 습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자,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고 시작돼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과 함께, 그리고 이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귀한 부흥을 맞이하신 분들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성공의 습관, 네, 특별히 기도의 습관, 우리 결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누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온 기장의 앨범에서 찬송가 메들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 계속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 방송 중에 제가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방학이라는 문자를 제가 요청하고 주시면 제가 전화 연결해서 교회 가는 거 약속하고 결단과 다짐 영접기도 하고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다시 또 제가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 계신 우리 1019번님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예.
0: 네.
1: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그 1년 방학하셨잖아요.
0: 네.
1: 대전이시죠?
0: 네네.
1: 그때 이제 영접기도 또 하시고 교회 네. 가시겠다고 했는데 교회 가셨다면서요?
0: 네네.
1: 아, 대전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제가 그러니까 그때
1: 네.
0: 1년 방학이었던 게
1: 네네.
0: 제가 그때 처음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1: 예.
0: 그 1년 방학이었던 게 이제 저는 완전히 방학이었던 것보다는
1: 네.
0: 왔다 갔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1: 사실. 1년을 완전 쉰 건 아니고 1년 동안 갈 때도 네. 있었고 안 갈 때도 있었고.
0: 네.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그 운전하다가 저도 전화를 했 저기 그 문자를 보냈던 거라.
1: 그렇죠. 문자 보냈다가 네. 제가 전화를 드렸죠.
0: 네.
1: 방송 중에.
0: 네. 네. 그래서 저도 운전 중에 이제 전화를 받았던 거라.
1: 네네. 네.
0: 그때 네, 저도 처음 이런 걸 해본 거라.
1: 네.
0: 근데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한 그냥 갔다 안 갔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이라는 시간을.
1: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에 가셨던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번에?
0: 네.
1: 어.
0: 네, 그렇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0: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1: 가족들과 다 같이 갔다면서요?
0: 아, 신랑이랑 아이는 계속 가고 있었고
1: 네네.
0: 저만 네.
1: 아, 남편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0: 네네.
1: 아이도 다니고 있었고 본인만 1019번님만 1년 동안 네네. 좀 쉬고 계셨군요.
0: 네.
1: 그때 왜 쉬고 계셨다고 했죠?
0: 그냥
1: 네.
0: 모르겠어요, 저도 왜.
1: 네.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0: 네.
1: 남편은 모태신앙은 아니고 뒤늦게 네. 신앙을 갖게 된 네. 분이시고
0: 네.
1: 오히려 제가... 남편이 열심히 다니셨군요.
0: 그렇죠.
1: 남편은 제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3년이요.
1: 3년?
0: 네.
1: 어, 이번에 이제 제대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0: 네.
1: 이번에 좀 느낌이 달랐죠?
0: 네. 그래서 통화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마음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부터.
1: 네네.
0: 네, 그때부터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1: 네네.
0: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서 다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예배 이제 잘 드리고 계시고 6월 네. 초에 통화했잖아요.
0: 네네. 네,
1: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 거죠.
0: 네.
1: 우리 자녀가 몇 살이에요?
0: 10살이요.
1: 10살. 아들, 네. 딸?
0: 딸이요.
1: 딸이요?
0: 네.
1: 딸이 뭐라고 하던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0: 딸은 그냥 항상 좋아하죠.
1: 좋아해요. 네. 남편도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네, 좋아해요.
1: 그때
0: 항상,
1: 제 기...
0: 네, 항상 그때 그냥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1: 기다려줬어요. 네. 예. 하나님도 우리 1019번님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0: 네.
1: 이번에 손짓 하셨는데
0: 네.
1: 순종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막 울컥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네. 것 같은데 영접 기도를. 그렇죠?
0: 네.
1: 이번에는 우리 다시 네.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릴까요? 저
0: 네,
1: 따라서.
0: 알겠습니다. 예.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성함이 보니까 윤하은님 맞죠?
0: 네. 네.
1: 우리 기독교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름 하은, 그렇죠?
0: 네.
1: 정말 많죠, 하은님.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신가요?
0: 네.
1: 이번에 통화 연결되고 다시 이제 온 가족과

0: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아세요?
1: 네,
0: 네.
1: 부모님은 되게 잘 믿으시는 분이시죠.
0: 예.
1: 알겠는데.
0: 되게 이번에 이렇게
1: 네.
0: 된거 되게 부모님 기뻐하시겠어요?
1: 부모님은 사실 모르죠. 제가 잘
0: 모르세요?
1: 다니고 있는 줄
0: 아, 다니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시구나. 자, 앞으로 이제 방학이나 방황하지 마시고,
1: 네. 네.
0: 우리 딸하고 남편하고, 예, 예배 꾸준하게, 한결같이, 아, 이게 진심으로 꼭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에서 찬양
1: 네.
0: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복음성가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요.
1: 은혜요.
0: 은혜.
1: 네.
0: 은혜라는 찬양. 왜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1: 그 찬양 들으면 그냥 제그 마음 같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가사 같고 그래요.
0: 하나님의 은혜로
1: 네.
0: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잘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0: 예.
1: 너무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 네,
0: 하은님이? 앞부분만 살짝? 예.
1: 제가 지금 밥 먹고 있다고
0: 밥
1: 받아가지고
0: 먹고 있다고 받았어요? 아,
1: 저 잠깐만, 저희 신랑이 하면 안 될까요?
0: 아, 신랑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신랑이 찬양 잘하나 봐요?
1: 네,
0: 아니,
1: 성가대요.
0: 신랑 성가대예요.
1: 네.
0: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1: 아, 이 노래 좋아해요.
0: 아, 이 노래 좋아요.
1: 네.
0: 자, 갑작스런 출연. 남편분?
2: 네, 여보세요?
0: 네, 남편분.
2: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0: 예,
2: 안녕하세요.
0: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우리 아내분이 교회 다시 가게 된거 너무 축하드려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우리 남편분도 조금 외로웠죠?
2: 아, 네.
0: 예.
2: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남편도 좋아하세요?
2: 아, 예, 좋아합니다.
0: 아내한테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2: 네.
0: 자, 마이크 넘겼어요.
2: 지금 하면 되나요?
0: 네네.

0: 아멘. 와. 와, 남편분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아, 찬양을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0: 와, 가수 같으세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 마이크를 넘긴 이유가 있었네. 와, 너무 잘하신다. 자, 우리 그 믿음의 가정 다시 합쳐진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저희가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아,
0: 예,
1: 감사합니다.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아내분도 빠이빠이요. 네,
2: 네, 고맙습니다.
0: 예.

은혜 찬양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또 가정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끼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좋아하시는 실로암, 네,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분, 이 방송 연결 후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교회를 가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에 계신 분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네네.
0: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님 되시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1: 뭐 회사인데 말씀하시는... 네.
0: 아,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구나.
1: 네.
0: 그때 이제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드님 요청해가지고 그때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그 뒤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전화 한번 드렸어요.
1: 잘 지내고 있어요.
0: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네.
0: 교회 가셨다면서요?
1: 아, 네네.
0: 아,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까?
1: 아, 예, 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혹시 잠깐 나와서 좀 큰 소리로 통화할 수 있어요?
1: 네.
0: 아니면 다시 제가 이따가 좀 이따 전화를 드릴까요? 어떤 게 편하실까요?

0: 안녕.
1: 예.
0: 네, 말씀하세요.
1: 네, 나오셨어요?
0: 네.
1: 네. 우리 어머님께서 그때 요청을 해가지고 5월 말에 이제 통화됐잖아요.
0: 네.
1: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 교회 가신 거예요?
0: 아니요, 뭐 근처에.
1: 아, 근처에 교회 갔어요?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가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받고 가셨어요?
0: 아, 그냥 갔어요.
1: 그냥 갔어요?
0: 네.
1: 아내하고 자녀들과 함께 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그때 몇년 교회를 쉬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0: 한 3, 4년 정도 됐던 것
1: 3,
0: 같은데요.
1: 4년 정도?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들도 3, 4년 정도 같이 쉬다가 갔어요?
0: 네, 그렇죠.
1: 어땠어요? 3, 4년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0: 뭐 크게 뭐 뭔가 새롭다 다르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1: 네네.
0: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느껴졌던.
1: 편안하게 다시 돌아올 곳에 내가 왔다. 뭐 이런 마음?
0: 특별히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1: 네네.
0: 뭔가 새로운 건 없고.
1: 네네.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0: 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아내하고 아이들은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어떠던가요?
0: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요.
1: 네네. 그냥 뭐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 받아들였군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긴 한데요.
1: 예.
0: 겉면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잘 다닌다고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1: 예.
0: 뭐, 갔다 하니 뭐,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1: 예.
0: 네, 믿음, 신앙이란 자체가,
1: 예.
0: 교회만 다닌다고 뭐, 다, 그 뭐, 모든 게 결과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1: 그럼요. 잘 알고 계시네요.
0: 말씀의 논조 자체가 성경적으로 좀 들리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1: 네네.
0: 예, 좀 그런 게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갖고 저만의 약간 아이덴티티라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확신이 있었고
1: 네.
0: 체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확신을 얻을 만한 그 삶의 체험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확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형식에 좀 구애받고 싶지 않고
1: 네네.
0: 어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1: 네네.
0: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믿음 생활의 니즈를 좀 반영한 좀 깨어있는 분위기의 교회나 목사님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1: 네네.
0: 그래서 좀 코로나 닥치면서 이제 좀 그게 쉬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1: 네네. 지금 이제 저희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다니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이게 뭐 어떤 조직이나 체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한없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돌아오실 때 그건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예.
0: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1: 네네. 그게
0: 네.
1: 가장, 뭐, 우리 인간과 뭐 세상의 조직들은 다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0: 네.
1: 먼저는, 왜냐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다시 돌아오게 된거 너무 축하드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좀 1대1의 만남 속에서, 다시 이제 아까 그런 어떤 체험도 있으시고 확신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좀 1대1의 만남을 다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선물이랑 받으셨죠?
0: 아, 네, 잘 받았습니다.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이제 축하의 꽃바구니 선물을 드려요.
0: 아, 네,
1: 예.
0: 그건 안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저희가
0: 다른
1: 이제 항상 보내드리니까 축하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하고 아마 영접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0: 네.
1: 결단의 기도. 이번에는 저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진영 님이 가장 그 좋아하시는 그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가장 인생에서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1: 전 그냥 떠오르는 거는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0: 주 하나님 독생. 네. 살아계신 주.
1: 네, 살아계신
0: 주. 그렇죠. 예. 네, 네. 왜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1: 그냥 직관적으로 저한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가사 자체가.
0: 네네. 살아계신 주. 자, 우리 박진영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만나시길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향기로운 나무에 살아계신 주, 우리 울산에 계시는 박진영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청으로 이렇게 아들이 전화 연결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주위 뭐 친구도 좋고요, 직장 동료도 좋고, 이 새끼라를 듣게 하시고 또 같이 있을 때 문자 주시면 더 좋고요. 이래서 귀한 열매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에 생겨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 우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남을 망하게 하고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역을 하고도 아직 배반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남을 망하게 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남을 반역하던 일을 그치면 남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달아나며 크신 여호와를 보고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황충떼가 모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전리품이 모일 것이며 메뚜기떼가 달려들듯이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갈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정의와 공평으로 채우신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이시다. 주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보아라,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자들이 쓰라리게 통곡한다. 길마다 황량하게 변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도시들은 모두 버려졌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 레바논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어간다. 샤론 평야는 사막처럼 메말랐고
바산과 갈멜의 나무들도 죽어간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쓴 사람은 앞서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에서도 소개해드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페니는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8,000편이 넘는 찬송시와 복음성가 가사를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 시인이죠. 1875년 어느 날 페니

그녀에게는 급히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5달러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페니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인사를 나눈 뒤 페니와 악수하고 떠났는데 그가 나간 뒤 페니의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지폐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니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니가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는 이 찬송에 5달러도 방문객도 당시 자신이 처했던 형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았던 거죠.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는 문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인도하다를 나타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에는 나하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하는 방향을 잡아 어떤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선두에 선 대장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40장 11절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는 좀 전에 나하와는 조금 다른 인도를 뜻하는 나할이 등장합니다. 나할은 단순히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쉼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며 무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인도를 뜻합니다. 나하가 앞에서 방향을 잡는 장면이라면 나할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속도를 살피며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인도가 아니라 길을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안내를 실제로 경험했던 페니에게 인도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자신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 이 찬송의 인도하신다라는 가사에 구체적인 은혜의 감각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유독히 힘주어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흔히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실패가 없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페니가 쓴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다른데요. 영어 원문 가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의 가사에는 어려운 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이런 가사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이 노래하는 만사형통은 고난을 유리조리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단단한 신뢰에 가깝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8년 발행된 찬송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번역에 깊이 참여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은 아네리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서양의 가사를 단순히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촉박한 현실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눈물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친숙한 정서의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영어 원문의 길고 복잡한 뜻을 만사형통이라는 묵직한 네 글자로 응축하여 선포한 것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0: 나게 하시네라는 구절을 통해 목마른 영혼이 마침내 시원한 생수를 만나는 극적 대비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말 가사가 가진 문학적 아름다움입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걸음에 맞춰 동행하시는 나하와 나하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낸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에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글자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앞에 놓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까지 한 호흡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7장 11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갇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나 전통적으로는 로마 감옥이고 오늘날 신약학자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그와 같이 지지를 이제 또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혔든지 로마에 대한 감옥에 갇혔든지 거기에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에게 먹을 양식을 후원해 준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독립운동가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했다. 그러므로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그 도시가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 의해서 자유도시요 황제의 직할도시로서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로마에 있었더라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을 기워서 먹고 산 사람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 많은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배신하고 떠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뭐 소수는 있겠죠. 감옥에 갇힌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정말로 감옥에 갇힌 자신의 가족들,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시대가 일제강점. 일반 도둑질하거나 잡범으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고 일본말을 쓰지 않았다고 고초를 당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랑. 성경시대에도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싫어서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했어요. 이름을 지명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마를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의 배신이 그만큼 가슴에 사무쳐서 영원히 남는 성경에 이름을 써놨어. 참 대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도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그와 같은 잘못된 사형언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고 고백하니까 참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의 측근이요 같이 섬겼던 대마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옥바라지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버리고 떴어.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3절에서 나오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간절히 기도한 이 빌립보 교인 이게 거짓말일까 하다 없죠. 얼마

얼마나 감사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로 무진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떠나가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좋고 그 사람 잘될 때는 누구나 다 그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받기를 원하고 평생 우리를 잊지 못할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잊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잊을 수 없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히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7절에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이 감옥에서 대마처럼 바울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마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나 다른 디모데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나란히 언급된 사람이 대마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마가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 디모데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나란히 언급된 대마가 감옥에 갇혔다고 바울을 버리고 한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별 관계도 없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인들과 자유시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소수가 있는 그런 빌립보 당시 시민들의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혈육이라든지 어떤 민족적인 관계로 보면 사도 바울하고 별 관계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함없이 감옥에 갇힌, 그것도 어느 출세하거나 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사람도 정말 유학 학비 보내기가 등골 빠지죠.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들은 은연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 숨은 죄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아, 빌립보 사람들이 변치 않고 돌보아줬으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감옥에 선교를 위하여 갇힌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은 곧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다면 그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바울과 똑같은 상을 못 받을지라도 아, 그에 참여했으니까 바울에게 내리는 상급을 함께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나의 매임에 함께했다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당연히 칭찬을 받고 그야말로 국가의 훈장을 받아도 당연하고, 그런데 훈장 받아야 뭐 그 별로 얼마만큼 어떻게 큰 혜택을 계속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에서 수입이 많으면 그 돈으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노동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먹자 그러지 말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피땀 흘린 사람들에게 그거 배분해서 나누죠. 그 사람들이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고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어딨습니까? 우리 기억해야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매인 그 모든 것들을 참여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는 것이 절대로 과장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우리가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한다면 이거 너무 사도 바울이 지나치고 과장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자기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명동에서 설렁탕을 사준 그 사장을 잊지 못한다.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한번 밤무대에 서면 돈이 쏟아진다. 그런 때에도 그 사장이 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장이 하는 그런 것도 무슨 음식점 그런 뭐 계통이었겠죠. 거기 공원에서 다른 데 가면 1,000만 원 받고 그 집에 가면 100만 원 주더라도 자기가 그 집에 갔다. 왜? 자기가 배고플 때 설렁탕 한 그릇을 그냥 대접했다. 아니 이주일 씨도 그런데 감옥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먼 지역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돌봐줬는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랍비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 있어서 철칙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불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내 진실을 받아달라는 그런 입장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일들을 랍비들은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니. 이건 굉장히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로는 진실이 아니면 이 말을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고마워하고 감격했는지 이런 강한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렁탕 한 그릇으로 작은 물질로 사람을 얻는 사람의 마음, 천금을 갖다 줘도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대접을 해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아 이미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 대접해야 그것이 뭐 크게 참 고맙다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뼛속 깊이 그것이 마음에 남겠습니까? 그러나 이두령이처럼 그야말로 이두령이 진짜 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춘향은 감옥에 갇히고 춘향의 어머니가 그래도 이건 그 명색이 사위니까 거짓걸로 왔어요. 밥 한 상 주니까 아 이게 김재평아의 그런 기름진 쌀밥을 보니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밥 안 넣어본 지 오래로다 하면서 밥을 먹는데 아 그 감격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는 어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도 이제 굉장히 강한다.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 사모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 사모하는을 공동번역에서 그리워하는 것,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유 온갖 사랑의 말을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금 뭐 마음이 가볍거나 입술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아 이런 애정의 표현을 너무 강렬하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었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돕고 서로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우리가 좋을 때 서로 즐겁게 밥 먹으러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건 불고기 파티하는 거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약은 없어요. 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상 받았겠습니까? 그 후에 잠시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천 맡기며 선거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붙잡혔을 때는 그때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지하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결국은 밖으로 나와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어떤 다른 좋은 혜택으로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그 선함과 선교의 선교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내리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꼭 돌려받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좋죠. 그 사람도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보장할 수 없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순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와 같은 사랑에 끝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고, 3절의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성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기도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 우리 얼마나 든든한 재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8절에서 이와 같이 감사의 3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그와 같은 감사의 기도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감사했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물질로 되갚아주거나 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갚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물질적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직접 몸으로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갚는 것은 우리 손이 별로 안 커. 이거 뭐.

얼마나 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로 임한다는데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풍성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를 우리의 대신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식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식이 물질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리도 높아지고 권력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지위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을 위해서 기도.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울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지만 사랑이 많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나는 부모예요.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죠.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입신양명하면 그건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이런 나쁜 단어는 안 쓰는 게 잘못하면 그냥 이완용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똑똑한 이완용이 그 마음을 넓혔더라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했으면 훨씬 더 좋고 그 자손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후원했으니까 물질의 풍부함을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더 황제의 사랑받는 도시 시민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구체적인 것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자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 기도하고 그 사랑이 풍성해 주기를 항상 간구하는 부모님이 되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슬기로운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에 의한 사랑. 오늘 교회에서는 지식에 의한 사랑을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 세상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머리에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무리 호동왕자가 그 늠름하고 아름다워도 낭낭공주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명고를 찢어버리고 호동왕자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사랑 결국 못합니다. 낭낭공주 아버지가 낭낭공주 죽였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망친 딸을 아버지가 왕이 그것을 징계하고 처형해버린 거죠. 총명이 있어요. 총명.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이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0: 빌립보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기도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최고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되도록 지식으로, 총명으로, 분별력으로 잘 가다듬어주고 올바르게 된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최상의 기도죠. 최상.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하여 이러한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기도보다 너무 정말 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한데, 아, 이건 최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최상이 아닌 것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했어.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것을 하여 허물없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이거 중도에 변질되면 안 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건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의 끝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의 열매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이웃에게도 전파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사랑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식이 되게 주옵소서. 사랑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으로 가득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은 우리의 자식의 삶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되는 우리의 아들, 딸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한 최상의 기도를 올리는 성도 여러분, 최상의 기도를 올리는 부모님, 최상의 기도를 올리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대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근데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인 거 한 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11명, 12명 돼요. 속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어 들어왔어. 근데 그분은 볼 때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50-60명 됐을 거예요.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했는데 우리 얘기했던 애들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이걸 턱 놓는 거예요. 왜? 집 밖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0: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세 개 정도 소개를 하면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너희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요.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상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면 상처가 없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과 풀림의 열매가 그 가운데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빙자한 화풀이, 사랑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종종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이 청년을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놀라요. 첫 번째,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영생에 관한 의문을 가질까? 젊은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원과 영성에 관한 질문보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자기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일 텐데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돈 많은 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과 영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가라는 대견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견스러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대답, 사랑이 가득한 대답을 듣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사랑을 담아 사랑스러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대답 앞에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 그 청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겠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배드리다가 가인처럼 시험 들어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한 말씀을 듣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다가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가시가 되어서 평생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근심과 걱정으로 갔던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이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왜 말씀이 근심이 될까요?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지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걱정이 되고 그 말씀이 근심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에 예수님은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는 다르지만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살인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사기치지 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요? 선생님 이런 것은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켰다고요? 다 지켰어요. 어떻게 이런 가짜는 말, 하찮은 말을 나한테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병행 구절에서는 이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다 지켰다니까요. 아직도 다 지킨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앞뒤 좌우와 전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지켰다고 말해요? 간음한 적도, 살인한 적도, 거짓말한 적도, 남을 속인 적도, 부모에게 불효한 적도, 어떻게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나는 겸손해.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다 지켰다고 뭐가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생명의 말씀이 근심이 돼요. 내가 교만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람이 사람을 감별할 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식당은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 내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하는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인성과 품성과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반말하잖아요. 반말이 뭘까? 요즘 제가 꼰대 김철수라는 책에 빠졌는데 반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반말은 뭐냐? 절반만 이야기하는 게 반말이다. 정중하게 다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왜? 됐어. 그래서 이게 반말이다. 아, 반말은 절반만 말하는 게 반말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반말하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겸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함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교만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다라고 보는 거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2,223명을 싣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딱 5일 후 1912년 4월 15일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해서 1,514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역사학자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선장의 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배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재능과 은혜를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교만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교만이라는 괴물을 만나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교만

만이라는 괴물을 만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칼날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멋진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가나요?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돼요?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이것은요 내가 다 지켰어요. 이것은 다 지켰어요. 그 말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 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데 그 부자 청년의 목에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턱 걸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목에서 넘어가지 않고 두 말씀이 이 부자 청년의 목에 걸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 팔아. 다 팔아. 아니 몇 개만 팔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다 팔아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팔아요? 어떻게 다 팔아요? 이 다 팔아라는 말이 이 부자 청년의 목에 가시에 걸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예,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아직 내가 11조를 못 하는데 11조라도 하라 그러면 그럼 내가 또 한 번 큰 맘 먹고 한 번은 하지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11조만 하지 말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그러라면 그래요. 좀 더 그럴게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팔아? 여러분 어떻게 다 팔아요? 어떻게 다 팔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목에 턱선이 걸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개의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첫 번째는 다 팔아.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합니다. 투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은 공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비전도 있고 외국에 유학도 가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모는 날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은혜가 있는 가망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헌금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아무 비전도 없는 내가 투자하는데 감사의 소리조차 나중에 10원짜리 하나도 되돌려 받을 가망성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것이 이 부자의 목에 걸린 두 번째 가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생각들과 달라요. 다 주라고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거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거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인 사람들을 도와줘라. 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를 못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누가 갚아준다고요? 누가 갚아준다고요? 예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헌금 하나를 해도 뭘 도와줘도 이름 나는 곳에, 이름 드러나는 곳에 박수 받는 곳에 우리가 헌금하고 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해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나도 다 알게 헌금하고 일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불편한 자들을 도와라. 저는 자들을 도와라. 맹인들을 도와라.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부자 청년한테는 가시가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드러나는 곳에 헌금하고 드러나는 곳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팔아? 뭘 다 팔아? 조금만 팔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바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근심이 돼요. 순종하기 싫으면 말씀이 근심이 돼요. 세 번째,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다 팔아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 팔아서 주는데, 가난한 자들을 주는데 지금 주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다 팔아서 지금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면 다 아멘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졸고 있는 당신, 다른 거 보고 있는 당신한테 말하는데, 지금 다 팔기는커녕 하나도 팔지 못하는 당신한테 말하는데, 지갑 내놓으세요. 지금 내놔.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가라. 지금 팔아. 지금 주라. 그리고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아요. 올해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 7월달이 됐으니 올해는 그냥 놔두고 내년에. 얼마나 좋아. 내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면 사실은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사랑의 말도, 용서의 나눔도, 사랑의 실천도, 작은 두랩돈 같은 나눔과 헌금도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는 걸 좋아해요. 다음에 하자고 하면 두 손 들어 아멘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한다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지만 내 방식대로 바꾸어서 절반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래요. 지금 하래요. 여기서 하래요. 내 방식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하래요. 가르침 받은 대로 하래요.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증을 남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걱정해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근심이 돼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치면, 내가 듣고 싶은 데만 거기까지요. 딱 잘라서 편집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딱 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어요. 근데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근심이 된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아 그 말에 그 다음을 못 넘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팔으래. 말이 돼 이게? 아니 그 다음을 안 들어. 아니 오늘 목사님이 이상해. 다 팔으래. 거기까지는 들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나라님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 다 팔으라는 말에 목에 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에 목에 걸려서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놓쳐요. 들었는데 안 들려요. 왜? 다 팔아. 그것만 생각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친다고 들어야 할 말씀을 놓쳐. 내가 듣고 싶은 말씀까지만 들어. 오늘 헌금하라는 거구만. 오늘 설교는 전도하라는 거구만. 거기까지만 들어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다 팔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가난한 자들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늘의 보화가 있다. 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다 팔아 나누면 우리는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기억만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인데 순교자 나의 아버지 주기철이라는 책에 1944년 4월 21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서 온갖 혹독한 고문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간수가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면회 장소에 나온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 살아야 돼. 당신이 죽으면 나는 과부가 되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 애들은 부모 없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니 살아야 된다. 어쨌든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오정무 사모님이 간수의 등에 업혀온 자기 남편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오.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오. 결코 살아서 저 붉은 문을 나올 생각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의 아버지고 나의 남편이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고문을 당해서 간수에게 업혀 나온 그 상황에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배교하고 살겠다고 배교하고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한테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보화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자고 애매한 소리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불같은 시험 앞에 좌절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보화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어도 상처받았다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라, 다 팔아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가 있는 거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0: 내가 듣고 전하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걱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읽은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켰어요? 아이고, 그 정도는 다 지켰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순종하기가 싫어요. 다 팔라고 말하는데 가진 게 많아서 팔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팔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데 왜 줘야 돼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세 번째, 지금 하래요. 지금 가서 다 팔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생각해보고 하라면, 기도해보고 하라면,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하라면 내가 아멘하겠는데, 지금 하라, 당장 하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말씀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놓쳐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없어지는 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박수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드리고 바치고 무가치해 보일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말씀이 근심이 되지 말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72-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고향의 맛 그대로 쌍교 숯불갈비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승부가 끝난 경기장에는 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 환호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는 팀도 있죠. 하지만 최근 월드컵 3, 4위전이 끝난 경기장에서는 승패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크리스천 선수들이 센터 서클에 함께 모여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승리한 선수도 패배한 선수도 함께였죠. 이 상대를 이긴 기쁨도 아쉬운 패배도 모두 내려놓고 경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결승전 이후 벌어진 충돌과 언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는데요. 스포츠가 경쟁을 넘어서 화해와 사랑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승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승리 속에서도 겸손할 줄 알고 패배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라는 경기장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7월 23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손경미 목사님 앨범에서 일상 그리고 AJ 워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스포츠에는 페어플레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경기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장

경기장에서 보여준 크리스천 선수들의 모습은 이 페어플레이를 넘어서 페이스플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승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선택했고 또 패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결과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잘 쓰고 계시죠? 혹시 필사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노트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3358님의 신청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더클링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브라운 워십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누군가는 빈손으로 경기장을 떠났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메달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뛰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경기장이 또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아주 평범한 일처럼 보일 수야 있겠지만 뭐 출근하고 가정을 돌보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하루인 거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은혜로운 찬양들도 가득 담아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열려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7203님께서 신청 찬양 남겨주셨습니다. 희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신청해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찬양 듣고요. 오늘 목요일 코너 새 노래로 주님께로 돌아올게요.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CM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CM 신곡은 커피소년의 더 존귀하게입니다. 커피소년은 따뜻하고 담백한 음악으로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특히 신앙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시선은 그의 음악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 삶과 믿음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들려주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배경으로 커피 소년이 작사 작곡한 이번 신곡 더 존귀하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길 바란다는 커피 소년의 묵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곡은 파이디온 선교회 친구들과 함께 따뜻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신곡 커피 소년의 더 존귀하게 함께 듣고 오시죠.

새 노래로 주님께 오늘은 커피 소년의 더 존귀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상속자로서

더 존귀하게, 더 순결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도 새 노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네,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작사자인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여사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익명의 전달자가 정확히 그 액수를 채워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은 형편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주님은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죠. 그럼 오늘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제 육신의 눈으로는 장애물만 보일 때가 많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하는 해를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늘 함께한 필사 찬송과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문자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도 저마다의 삶이라는 경기장을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성적표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는지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어누인팅의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과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이었던 우리도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단회성, 완전성,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일부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임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완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효력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미 하나님께로 간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앞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는 결코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의미는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과 죄의 지배권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0: 내게 내주지 말라. 이 삶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지극히 합당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 등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숨쉬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드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한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국의 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이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아픈 그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인간적으로 쉬워 보이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왕을 찾아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의 기도였고요. 또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언약을 붙들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드린 헌신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과 준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느헤미야가 가고 느헤미야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어떤 존재로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오늘 보면 10절에 우리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우리 붉은 글씨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불립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대대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일으킬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하는 것인가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 무너진 현장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영혼의 무너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을, 그 각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느헤미야와 같은 일꾼으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그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이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1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도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슬르 월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니산 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약 4월 그 언저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가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적어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급했을 텐데 간절함으로 온몸을 부서지듯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던졌을 텐데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무릎 꿇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지치거나 낙심했을 뿐만 한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왕 이야기라는 기독교 영성 저술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그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을 다룹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왕으로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사울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누가 봐도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였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년여 동안의 철저한 광야의 연단을 거치며 왕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사울은 잘 출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처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너뜨린 첫 시작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말씀을 범하며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압살롬 또한 누가 봐도 칭찬받는 왕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그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기다리며 그 안에 만들어진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다윗은 무엇보다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넘어짐과 실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는 대부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오르기까지 노예로 또는 감옥으로 잊혀진 자로 10년여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기도로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니까, 나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보니까 대충 자신의 현실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술관원으로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살아갑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바빴겠습니까? 왕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는 그 현실을, 그 자리를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왕과 왕후의 신뢰를 느헤미야는 계속 얻어갔습니다. 그는 왕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꼭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를 정말 내보내고 싶었으면 이때를 기회로 느헤미야야 가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겠지만 왕은 너의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네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최대한 빨리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왕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는 사람,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왕과의 관계에 더욱 은혜를 주십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과 동시에 왕의 마음도 차츰 준비시켜 가십니다. 왕이 명령했을 때 재건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조달되도록 그 자재들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고 느헤미야를 호위할 최고의 마병과 호위대를 준비하셔서 1200km의 그 여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에 하나님은 왕후를 그 자리에 참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왕후의 역할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영향력을 남편에게 끼쳤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느새 느헤미야의 눈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준비들을 친히 하고 계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최고의 때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충성스럽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 기회는 기회처럼 보이지 않고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그때에 크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꼽습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굳힌다든지 왕 앞에서 나 삐졌어,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슬프고 힘든 내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내색을 일부러 함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심리를 움직이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기도 하죠. 그러나 왕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는 있지만 신하는 왕에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선을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암살 시도로부터 왕을 지키는 술관원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어제와는 다르게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무언가 음모가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의 표정의 변화를 눈치채고 느헤미야에게 너 지금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의 자리가, 아니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때에 그가 크게 두려워하죠. 근데 이러한 왕과의 대화 가운데 느헤미야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붉은 글씨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렸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황의 주도권을 왕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느헤미야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개입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니면 그저 주여 주님, 속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치면, 정말 두려워지면 기도가 술술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전투 경찰로 이렇게 복무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도시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이제 불심 검문을 했습니다. 도로 중앙에서 바리케이트로 한 차선 두 차선을 막아놓고 이제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차량을 이제 저희들이 세워서 검문을 했습니다. 이 검문 초소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생활을 했는데요. 이 생활의 장점이자 단점이 훈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 교대로 이 검문만 합니다. 한 번은 불심 검문 중에 운전자가 면허증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를 댔습니다. 그러면 지문 조회를 합니다. 그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지문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인지 아닌지 금방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들통이 났어요. 차에서 내리게 해서 이제 저와 고참 한 명이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끼고 검문초소 사무실로 이제 도로를 가로질러 이제 데리고 가려고 도로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아난 것입니다. 거기가 고속도로였죠. 이제 진입 톨게이트 통과해서 나오는 차량이라 아주 세게 달리지 않지만 이제 막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막 지나갑니다. 도망가고 있지. 차는 지금 오고 있는지 봐야 되지. 마음은 급하지. 당황스럽지. 쫓아는 가야 하고. 다리에 힘을 꽉 주어야 하는데 순간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옆에 다른 고참이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도 몇 미터 달리다가 무슨 마음인지 이내 포기하고 멈췄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뒤로 틈틈이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는 작아도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했습니다. 또 나름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달리기도 자신 있었죠. 정작 뛰어야 할 때 제 다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틈틈이 뛰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그러더니 점점 이제 몸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뛰어야 할 순간이 올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뛰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부터였습니다. 여주인이 그를 유혹해 올 때 갑자기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갑자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억울한 감옥에서도, 그 나라의 높은 총리가 되었어도 어느 순간이든 요셉이 이미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순간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0: 그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왕과의 대화를 이어갈 때 그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말을 참 잘했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말을 잘했어. 내가 그 왕을 설득시켰어. 기막히게 설득시켰어가 아니죠. 그가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 도우심의 손길로 내가 왕의 호의를 얻게 했고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까지도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말씀이었던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7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0: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너희들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내 마음 안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감정들, 속상함, 슬픔, 좌절, 근심, 느헤미야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크게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결코 클 수가 없는 것인데 나는 정작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내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낙심도 보이죠. 불안도 보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에게 더욱 나타나실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다라고 찬송하겠노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버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흡 기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숨 쉴 때마다, 들이쉴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여 마음속으로 부르고 내쉴 때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보여도 호흡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0: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했던 사람들, 무너뜨렸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입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곳에 도착하여 왕의 조서를 내밀고 왕의 군대 장관과 호의를 받으며 그곳에 와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부르심을 명확히 해치자 반대파들도 일어납니다. 그 반대파들이 일어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에는 언짢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를 못마땅히 했다, 느헤미야를 불쾌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 구절을 여기에 집어넣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왜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각오는 했겠지요. 그러나 대적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도 방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집요하게 낙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겪게 될 그 위기와 어려움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답니다. 사무엘상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결명할 것이다. 경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명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봐, 저기에 내 자녀가 있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고 나를 부르는 바로 나의 자녀가 있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그의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0: 그 마음을 아신 받아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귀가 너를 얼마나 괴롭힐 것인지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봤다. 그 영적인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주권 가운데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네가 넘어질 것이지만 너는 일어날 것이고 일어난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0: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로 이 땅을 흥왕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전진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새밭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참빛이 영혼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빛을

미움은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며 함께 나눈 찬양 승리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디바솔의 그래도 가자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찬양과 또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은수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이렇게 좋은 날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찬송이었고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빛이 거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신나게 함께 찬양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468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눌게요.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내 삶의 노래로 청취자분들 모두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들으면 좋을 찬양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응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김명선이 찬양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이재현이 찬양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를 나눈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빛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쓴 사람은 앞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도 소개해드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0: 펜이는 평생 시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8,000편이 넘는 찬송시와 복음성가 가사를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시인이죠. 1875년 어느 날 펜이에게는 급히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5달러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펜이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인사를 나눈 뒤 펜이와 악수하고 떠났는데 그가 나간 뒤 펜이의 손을 펴보니 그 안에는 지폐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보니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펜이가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펜이는 이 찬송에 5달러도 방문객도 당시 자신이 처했던 형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았던 거죠. 이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는 문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인도하다를 나타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에는 나하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나하는 방향을 잡아 어떤 길로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선두에 선 대장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야 40장 11절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에는 좀 전에 나하와는 조금 다른 인도를 뜻하는 나할이 등장합니다. 나할은 단순히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쉼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며 무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인도를 뜻합니다. 나하가 앞에서 방향을 잡는 장면이라면 나할은 뒤따르는 사람들의 속도를 살피며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종류의 인도가 아니라 길을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의 안내를 실제로 경험했던 펜이에게 인도는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했고 자신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경험이 이 찬송의 인도하신다라는 가사에 구체적인 은혜의 감각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유독히 힘주어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흔히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실패가 없는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펜이가 쓴 영어 원문 가사는 조금 다른데요. 영어 원문 가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찬송의 가사에는 어려운 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하다면 이런 가사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찬송이 노래하는 만사형통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시련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단단한 신뢰에 가깝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8년 발행된 찬송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번역에 깊이 참여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은 아네리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서양의 가사를 단순히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촉박한 현실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를 수 있는 친숙한 정서의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영어 원문의 길고 복잡한 뜻을 만사형통이라는 묵직한 네 글자로 응축하여 선포한 것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라는 구절을 통해 목마른 영혼이 마침내 시원한 생수를 만나는 극적 대비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말 가사가 가진 문학적 아름다움입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걸음에 맞춰 동행하시는 나하와 나하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기가 막히게 번역해낸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에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글자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앞에 놓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까지 한 호흡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삶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12번째 시간 다 이루신 예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비로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12번째 이야기 다 이루신 예수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오늘도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거의 3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요한은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과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죠. 요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멋진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러 왔을 때는 뭔가 안 좋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
1: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2: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야.
1: 뭐 저한테 배단이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좋겠어요.
3: 예수님, 어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1: 지금은 안 돼, 빌리. 예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첩자들이 심어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1: 요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0: 무슨 말씀이세요? 별로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0: 예수님,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 아니에요?
1: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0: 하지만 예수님,
1: 요한, 날 좀 도와주겠느냐?
0: 제가 뭘 할까요?
1: 요한, 네가 날 사랑해서 그런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제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둥 소리만 들었지만 요한과 빌립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0: 너무 놀랐어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였죠, 예수님? 그죠?
1: 뭘 들은 게냐, 요한?
0: 네, 이번엔 진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했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1: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니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0: 네.
3: 이제 드디어 심판을 받는군요.
0: 맞아.
1: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0: 유월절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 복되도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0: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1: 복되도다. 전 우주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주셨도다.
0: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2: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1: 베드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2: 아닙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1: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0: 물었습니다.
1: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2: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상 대대로 해오던 방식을 따라 유월절 식사를 마쳤습니다. 포도주 네 잔, 발효하지 않은 빵, 구운 양고기와 소금물에 적신 쓴 약초를 함께 먹었죠.
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3: 요한,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
4: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1: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2: 예수님께서 빵 조각 하나를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1: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2: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었습니다.
5: 에? 아, 뭐야? 유다가 왜 나간 거야? 음식을 더 사러 간 건가?
4: 아니에요, 베드로.
5: 에?
4: 지금 유다가 그러니까
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5: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1: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나와 같이 밖으로 나가자꾸나. 시간이 되었다.
2: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0: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나무들 사이로 스산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제자들은 모두 완전히 지친 상태였죠.
1: 내가 저쪽에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거라.
0: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0: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놓인 불과 몇 시간 후면 직면하게 될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1: 이제 전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0: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래서 결국 제가 서서 예수님을 지키던 바로 그날 밤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를 앞세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죠.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거기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몰래 숨어들어와 그곳에 함께 있었죠.
2: 요한, 기다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3: 베드로, 여기 밖에서 기다리세요.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2: 요한, 기다리라고!
0: 하지만 요한도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1: 당신이 말하였어.
4: 신성모독이야!
5: 저자를 죽여야 해!
6: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
7: 죽여라!
8: 죽여라!
7: 죽여라!
8: 죽여라!
1: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0: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셈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0: 성벽한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말이 통할 수도 있다고. 빨리 이 사태를 바로잡아 예수님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1: 하지만 결국 요한은 총독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하는 이 모든 미쳐 돌아가는 상황을 막을 길도 없었죠. 결국 정오가 되기도 전에 총독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어머니, 이 사람이

0: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1: 예수님, 제발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
0: 요한,
1: 제대로 바꿔놓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청록한테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0: 다 이루었다.
2: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죠.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죠. 그들이 놀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할 때에 제 친구 가브리엘과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 물었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대들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잔인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무 힘없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유를 만들어 예수님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하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없이 주신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면서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 저를 강하게 붙들어주세요.

저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12번째 시간 다 이루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형 토끼를 쫓는 경주에서 오랜 기간 우승을 차지한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언제부터인가 경주에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은 우리에 갇혀있던 개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경기에 참여하지 않아? 왜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사냥개는 대답을 했죠. 나이는 무슨, 나는 마지막으로 나갔을 때도 우승했어. 그런데 왜 경기에 나가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가? 마지막 질문에 우승한 사냥개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쫓아간 토끼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 모형이더라고. 그날부터 나는 의욕을 잃어 경주에 나서지 않네. 돈을 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윌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 존 보글이 자주 사용한 예화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은 더하겠죠. 모형 토끼를 쫓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푯대를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향해 단단히 세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etra의 Ancient of Days 들으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이 참 묵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셨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바로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앞날도 그분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렵더라도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도 그분 손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존재가 그분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래신 그 십자가,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마커스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5703번님께서 저희 딸 혜린이가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 찬송 듣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멀리서 그것도 영국은 되게 유학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여기서 유학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아이자61의 삶의 예배, 위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웃을 향한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앨범 중에서 인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 오래 참음이라는 그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여러분과 방송을 하면서 아, 내 삶에서 온전한 인내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인내를 이룬 것, 오래 참은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서 맺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 나눴어요. 오래 참음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맺은 그 열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상의 일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하고 먹고 나면 그릇을 닦아야 하죠. 언젠가부터 이런 평범한 일들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불만은 성공을 위해 더 특별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특별하고 멋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특별하고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일상 속에 허락된 작은 섬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Matt Redmond의 Nothing But The Bloo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예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0: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따라갈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할,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길이 보이죠?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오묘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갈 길 몰라 답답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또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1, 2, 3, 4.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결단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의 성도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또 탈북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의 응원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3937 성도님, 그리고 부산에서 7724 성도님, 또 제주에서 오셨네요. 제주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 항상 품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0208 성도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하는 코너 이어드리고 있죠.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해야겠지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네,
1: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 됐겠네요. 교회들 네. 중에는.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 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의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1: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 기관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요.
0: 네.
1: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0: 예.
1: 그런데 한국 사회를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0: 예.
1: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0: 지원받을 수 있도록
1: 맞습니다.
0: 하는 거죠.
1: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0: 네.
1: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0: 그래도 맨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1: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0: 네.
1: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0: 네.
1: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 주고
0: 네.
1: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1: 네네.
0: 네. 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0: 그러니까요.
1: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0: 네.
1: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0: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목사님.

0: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1: 아멘.
0: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1: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었으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착 도우미,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1: 네. 이제
0: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NGO 사역을 함께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1: 네.
0: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런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사실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가장 절실한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1: 네.
0: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일을 17년째 진행하고
1: 와,
0: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1: 예.
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의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1: 네.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1: 그러네요.
0: 성격이 드러나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1: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그렇죠.
1: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1: 네.
0: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1: 네.
0: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참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예, 예,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1: 예.
0: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1: 그렇죠.
0: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0: 네.
1: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0: 네.
1: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0: 예.
1: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종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초고속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앞세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의 속도를 내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칼릴 알하야를 선출하면서 중동 휴전 협상과 향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취임하며 지방 분권과 재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정세와 중일관계 변화로 인천공항의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관광공사가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리엔K 보도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한국의 영상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대만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은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2년 8개월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대만 가오슝의 최첨단 2나노 반도체 공장도 착공 3년여 만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공장 부지의 농지 용도 변경을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공급 기반도 기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대만 역시 기존 정유 공장 부지를 반도체 단지로 전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달 반 만에 끝내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TSMC는 앞으로 5년 동안 공장 25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공장 건설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까지 갖춘 점도 공장 유치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을 서둘러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수도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도 드론 약 400대를 동원해 러시아 모스크바 일대를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으로 모스크바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 한 달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양측 모두 상대의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창고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미사일로 보복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드론 공격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쟁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상호 보복이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수도권 방공망과 핵심 기반시설 방어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거리 타격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

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는 최근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수출을 크게 늘리며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로 공급해 왔는데 이 항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하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하면 운송거리와 보험료가 함께 오르면서 원유 수입 비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이 실제로 해상 봉쇄를 실행할지 선박 공격을 재개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만큼 국제사회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 인사인 칼릴 알 하야를 선출했습니다. 알 하야는 전임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한 뒤 지도부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과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측 대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의 더욱 강경한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선출이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력을 재건하며 이란 등 우호 세력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마스는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큰 피해를 입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왔지만 지도부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 하야가 휴전 협상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도부 교체가 앞으로 휴전 협상은 물론 중동 정세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제59대 영국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첫 대국민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10년 동안 영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통해 국가를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향후 10년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확대와 재산업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국방협력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운송 문제를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지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유럽 주요 국들도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영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과 중국, 일본 관계 변화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해외 환승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지난해보다 22% 이상 증가했고 아시아나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들의 환승객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후 두바이와 도하 등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 이용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미주를 오가는 승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로 중국발 일본행 환승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고유가로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직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승 노선을 선택하는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원화 약세로 한국 경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환승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항공업계는 환승객 증가가 고유가와 고환율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하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노선 확대와 환승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련 수요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경기 관람과 지역 여행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 상품은 축구 경기만 보고 돌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과 숙박, 먹거리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지난 5월 시범 운영에서는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대전을 찾아 경기 관람과 지역 명소를 함께 둘러보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K리그 경기로 대상을 확대해 당일형과 1박 2일 체류형 상품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블루라인파크, 전주에서는 한옥마을과 완산벙커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 관람을 지역 소비와 관광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스포츠 관광 모델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스포츠 팬들의 방문이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품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 시청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오래된 노트텔을 찾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경북도 소식통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평소에는 당국이 허용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신 미디어 재생기기인 MP7이나 MP8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신 기기에는 시청 흔적이 남을 수 있고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적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단속원들이 잘 사는 집에서 낡은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을 역이용해 일부러 오래된 제품을 구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요가 줄었던 노트텔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고 오래돼 보이는 제품일수록 오히려 더 찾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외부 영상물 시청을 포기하기보다 적발을 피할 방법을 더욱 치밀하게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 중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파주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파주 29도, 인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주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아침에 외출하실 때 우비와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 26도, 전주 25도, 남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남원 33도,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대구와 구미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5도, 구미와 상주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구미 34도, 상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4도, 자성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자성 모두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개성과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신계 2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무산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원산과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24도, 고성과 평강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원산과 고성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의 바다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안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늘의 첫 찬송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라는 찬송은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응답하소서. 나의 마음이 말하기를 너는 와서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므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니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의 종을 진노로 물리치지 마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내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내 대적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 목숨을 나의 적들에게 내주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독설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선하신 여호와를 볼 것이라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고백과도 같이 긍휼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그 길로, 가장 완전한 그 길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캄캄한 밤

그러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까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성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양대원이 되면은 면역세포가 200배가 늘어나고 찬양한 직후에는 500배가 늘어난대요. 찬양하세요.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늘 찬양하는 믿음, 고귀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 번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통의 진화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위대한 인내를 터득하게 되고 힘겨운 인내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더욱 연단이 되어 높은 인격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쌓으면서도 계속 감사하면 불멸의 희망 갖는다고 믿음의 승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경과 시련,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연단의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감사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릴 텐데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어서 나의 부르심, 그리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박진희 씨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찬송가 한 소절과 함께 그 은혜를 만나봅니다.

0: 저는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 샘물의 발목을 숙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누면서 김서연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서연 자매 선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의 이 찬송가 1절과 4절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김서연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의 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과도 같이 그 간절한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북녘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곳에서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열매가 가득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서연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나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곡조를 입힌 찬양과 기도의 한 줄 한 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지시며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고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먹먹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죽어라. 말씀을 읽던 중 에스겔 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중국의 시골 남자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온갖 감사와 멸시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희생적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평강공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걸음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전도자 자격으로 파송하신다고 에스겔 40장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

0: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강공주 사역 기간 동안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경계와 감시의 환경 속에서 우리 공주들을 지켜주시고 평강공주 교회를 활발하게 경영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가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눈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평강공주들을 보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릴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0: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1: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곤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결국 뱀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림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악한 사람들이 무리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곳을 자세히 살필 자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사도 있어 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어져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므로다.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다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우리가 손을 들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때, 상처 입고 낙심했을 때에, 짓밟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몸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배신당한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4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30에서 80mm의 제법 마른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여수, 포항이 26도, 대구와 부산이 2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서울,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23도, 청진이 22도, 강계가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광주 34도, 강릉과 대전, 부산, 목포가 32도, 여수와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신의주, 해산이 27도, 함흥이 26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내리는 빗속에서도 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0: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길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건강과 시간과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귀한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순직한 소방관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자진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상반절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엄숙하고도 영광스럽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헬라어원의 뉘앙스로 보면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품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고 함량 미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무게와 가치가 너무나 커서 이 타락한 세상이 도저히 그들을 담아낼 수 없었다는 성령의 극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정치적 박해를 받았고 안으로는 유대 같은 동족들로부터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종교적 회유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배교의 위기 앞에 선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두 가지 선명한 유형으로 분류하며 고난의

진짜 의미를 선포합니다. 제1유형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다니엘이 생각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변화시킨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환경을 견디는 고난과 죽음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심한 고문을 그들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박해를 피해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와 동굴로 유리방황하며 지옥 같은 환경을 묵묵하게 견뎌낸 이들, 이들이 바로 오늘 제2유형의 영웅들입니다. 여기서 기자가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승리했고 뒤에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두 부류 모두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선언합니다. 제1유형이 환경을 변화시킨 믿음이라면 제2유형은 그 지독한 상황을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내고 통과해버린 믿음입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이 제2유형의 사람들을 향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두 가지 유형의 모델을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땅에서 신앙을 지켜내었던 한국교회사 속 선배들의 삶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돌파한 승리의 모델인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는 원래 평양에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을 깨뜨릴 정도로 악독했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꾸러진 후 목사가 되고 1907년 영적 불모지이자 무속신앙이 극에 달했던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잘 곳이 없어 산 기슭에서 노숙을 하며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사람을 기도로 고쳐내고 질병을 고치고 우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여 제주도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를 세우고 완악했던 제주 땅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뒤바꾸는 기적과 승리를 쟁취해 내었습니다. 둘째로는 고난을 묵묵히 견뎌낸 순교의 모델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녀는 일제의 서슬퍼런 신사참배 압박 속에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감옥의 환경을 예배로 견뎌낸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엘리트 교사로서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 오물이 가득하고 한겨울에는 영하 수십 도의 추위로 쌀이 썩어 들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일제 순사들은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당장 내보내주겠다며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구차히 풀려날 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희숙 여사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바닥에 꿇어앉아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물이 가득한 감옥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추록의 기적은 없었지만 해방까지 수년 동안 그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감옥에 가두어 그녀를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면서 도리어 일제 간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톱을 들이대며 예수 믿음은 죽이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박해는 드뭅니다. 대신 사탄이 쓰는 무서운 전략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과 동화입니다. 주일 한번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일함,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문화적 세속주의가 오늘 우리들이 마주한 풀풀무요 사자의 입입니다. 또 북한 땅에서는 여전히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0: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거짓을 누군가가 강요할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협 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안전부 요원이 총뿌리를 겨누어도, 돈을 빼앗아도, 건강을 잃어도,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 낮은 자리에 가서도, 돈이 없어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총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위협으로도 질병으로도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 그리하여 세상이 스스로 우리는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진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통합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도 재앙이 그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첫째,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고해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사람처럼 뉘우치신 것이 아닙니다. 재앙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죄를 처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자기 지위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이라 양 같은 백성의 고난 앞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이 애통함으로 자신의 교만과 악행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시기에 반역한 백성을 더는 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자기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책임질 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재앙 속에서 남 탓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에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닥친 재앙 앞에서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

있다며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치려면 둘째, 값을 치르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8절에 이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라고 해요. 다윗에게 경고를 전한 갓 선지자는 재앙을 그칠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부스는 진멸받을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 하나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정복하고 전도하여 다윗 왕국에 충성하게 된 성읍 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대단한 성취를 이룬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제단을 쌓는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4절에 타작마당을 거저 주겠다는 아라우나에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삽니다. 거저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내 시간과 물질, 내 자존심을 꺾는 값을 치를 때 비로소 나와 내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해요. 번제는 온몸을 불살라 드리는 헌신의 예배이고 그렇게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이 전제될 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재앙이 그쳤더라로 끝납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골고다가 바로 이곳이지요. 다윗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때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회개로 이끄신 주님은 결국 그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지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에 빠져 죄짓는 것이 우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에 인구조사라는 실패를 언급하고 재앙이 그쳤더라 하며 회복으로 끝내신 것은 오직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단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내가 오늘 치러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아빠와 크게 다툰 후 아빠의 질서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들 용기가 없었지요. 그러나 점점 키도 크고 힘도 세지면서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빠께 반항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먼저 회개하셔서 화해하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싸움의 원인이 먼저 화내신 아빠의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4절, 25절에서 다윗은 무리한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값을 치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인 아빠를 무시하고 대든 것이 다윗이 무리하게 행한 인구조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빠께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생도 저를 화나게 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저의 마음속 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예배와 청소년부 공동체에 잘 속해 있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가족들 앞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한 뒤 말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처럼 신결혼을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사무엘하 묵상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인구조사 이야기는 곧 존재 자체로 교만하여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목자의 심정으로 애통하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며 책임지고 값을 치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재앙이 그쳤더라 하신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0: 본래 그치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살피고 내 죄를 보며 값을 치르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 탓, 환경 탓만 하느라 우리 삶의 재앙이 그치지 않음을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인정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 아파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책임지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치르고 온몸을 불사르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내리던 재앙이 멈추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며 목자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그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랴디어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랴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랴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 없는 시간 사용, 준비가 부족할 때, 또 장시간에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또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고 미루는 버릇이라든가, 또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 정리정돈을 안 한다든가, 아무튼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낭비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일 거예요. 일이 많은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순서를 잘 정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데 하루를 적당히 잘라서 잘 쓰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절한 시간 사용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 게으른 사람들을 질책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게으름의 요소들을 털어버리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CTS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진 목회자는 아니지만 영국의 조지 파커 목사님은 동시대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에 비견되는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펄전과 파커를

놓고 비교하며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편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에 걸쳐 만들어갔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50번째 생일 때 파커를 불러 축사를 부탁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한 공동체와 속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혈색부터 다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며 기도가 유일한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변화시킬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내가 우리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가 유일한 해답이며 기도가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며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너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성경적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을 갖다 영어로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프로테스탄트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처음에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오히려 캐톨릭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모든 교도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침례교가 대표적이고요. 또 오순절, 펜테코스터, 소위 말하는 이 순복음 계열 한국에서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장로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다 여기에서 구세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단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해체육관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어쨌든 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침례교회 섹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캐나다의 골프 키친 워털루 같은 곳에 가면 한 도시 자체가 거의 이 메노나이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매넌 시몬스가 시작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뿌리는 침례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년 전 미국 워싱턴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린아이들 5명을 동시에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피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아미시였습니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 사람 용서해 주라, 경찰의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다 용서해 주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미시. 이 아미시는 17세기 말 스위스의 메노나이트 소속이었던 제이콥 암만이 메노나이트조차 세속화되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전기,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오직 소 말만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가보면 아주 굉장히 그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외부에 있는 경찰조차도 이 아미시 마을 안에서 무슨 도둑 사건이 나타나면 외부의 침입이지 그 안에서는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역시 침례교 출신들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개혁자 제이콥 후트가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도 본래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경건에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침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레드린.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브레드린 출신들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다 신실하지만 브레드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처음 미국 가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파워 씨가 한국 전에 왔다가 김장환 목사님, 소년 김장환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이후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 요셉 목사, 요한 거기 다 공부시키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기독회관의 빌딩 옆에 거기가 예거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월드 예거 장로님이 바로 이 브레드린 출신입니다. 역시 침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것은 무슨 교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칭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뜻하는 용어인 이 프로테스탄트는 타락과 부패에 젖어가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채로 통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개신교를 일컫는 보편적인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 역사적인 탄생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은 원래 진실을 옹호하고 엄숙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를 지켜내고 그걸 옹호하고 엄숙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원적 의미, 공적으로 진실을 증언하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옆이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 앞에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칼빈 말했던 코람 데오, 라틴은 데오, 코람이란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야 데오, 데오스, 하나님 앞에, 그 in front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런 맛인데 하나님 앞에서 델피 신전 가운데 둥근 천정에 큰 눈을 그려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천정화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예. 프로라는 말이 어디 어디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중 앞에. 테스터, 프로테스탄트 할 때 테스터라는 말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항거하다, 대어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 테스탄트 붙이면 반항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앞에서 반항하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증언하고 앞에서 선포하고 앞에서 선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할 때 그 선서, 그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스탄트 할 때 단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그게 구약성경 할 때 구약, Old Testament, 언약, 약속 이런 그 테스타멘트라가 바로 여기 말하는 테스탄트 할 때 테스트, 언약.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진실 진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테스타리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쪽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을 반대한 거,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이것이 진리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주장하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16세기 15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배경의 설명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로부터 생겨난 그 일인데 구교,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구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리고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가장 성경적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아니 진리를 정말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던 그 장면, 사실 이 장면이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0명의 마가 다락방 공동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였죠?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한 이후 사흘 만에 부활시킨 일, 이 전체의 일련 과정 일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고, 들으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이런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이고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게 된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그날에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 함께 공동생활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하고 나누어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침례교로부터 나왔던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아미시, 브레드린이 거의 이러한 비슷한 공동체, 그 중에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미시였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체험한 후의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사가 있는데 날마다라는 말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이 두 단어의 표현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하여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 말씀, 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오후 3시 말고 또 저녁 6시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사도였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을 건축할 때 성벽 안에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정오 때가 되기까지 그들이 막 통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경적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거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물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수문만 있는 게 아니죠. 마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들어보셨습니까? 양의 문입니다. 분문 들어보셨습니까? 똥푸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문 앞으로 사람들이 미문으로 가장 많이 드나드니까 이 장애인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으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지난번 설교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누구를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미 잡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어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요? 남자의 숫자만. 근데 아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한다면, 여인들까지 다 한다면. 지난번 설교할 때 3천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5천명이, 남자만 5천명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기도했던 12명의 사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만 나타낸 것만 합해도 8,12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 합한다면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을 해야했을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관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들, 성경을 베끼는 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수들, 신학교 교수, 요 사이로 말하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모두 교회의,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계속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심판했던, 심문했던 그때의 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그만두고 난 뒤 1년 동안 요한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의 처남이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이고 사위가 가야바이니까 한 집안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다 해 잡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당대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심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너희가 반대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너희는 버렸지만 사실은 가장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을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거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밖에.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없이하고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 내가 형편없이 생각,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요한은요?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요한도 어부예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부예요. 어부니까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도 못했던 사람, 아니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환자를, 이런 안전뱅이, 소위 말하는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저 이 사람 예전에 낚시하던 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뭐 어부였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이야기입니다. 14절.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증인이 그 옆에 있으니까. 계속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는 이제 내보냈습니다. 잡아와서 하룻밤 감옥에 가두어서 변론하고 심의하고 다 심문한 뒤에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내보내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냥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만큼 다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이거 너무 너무 확실하잖아.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전도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오늘날 말로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9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 옆에서, 무슨 모닥불 옆에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당이지,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세 번 모른다고 모른다고 나중에 뭐요? 저주하며.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갓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앞에서? 공회 앞에서. 삼권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장 높은 거리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집중적인 신문을 받습니다.

0: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누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사건이 뭐야?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나머지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세속적인 그 어떤 권위는 다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상대적인 권위가 충돌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알지 못할 때에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힘 앞에서도 조금만 위험만 당해도,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바뀝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령이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어떤 권위 앞에도, 어떤 권세 앞에도, 어떤 지위와 명성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것과 단호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프로테스탄트라. 여러분,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 상대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권위 말고도 생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나를 낳았어요. 난 부모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은. 그래서 자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낳음으로.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생내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회의 조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조직사회 내에 직장에서 모든 권력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말하고 순종하라. 물론 그 권세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권세는 인정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위가 있어도 어떤 권력, 지위, 명성, 재정적인 능력,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 공권력, 교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의 권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거부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때로 부모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지 아니하는 것을 지시할 때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하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생내적인 부모라고 하는 권위. 그들이 어떻게, 심지어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절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12장에 가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또 교회가 기도해서 추록하여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악의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포하듯 마치 사자가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모인 자리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반대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를 부르짖고 선언하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한 열매교회 권오민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오니, 나라 민족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땅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오며 갈라진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먼저 머리를 스치던가요? 창피함이 먼저 뇌리를 스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얕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든 다른데 한눈을 팔다 일어난 실수든 그것은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죠? 툴툴 털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들이 존재한다. 혹시 돌뿌리에 넘어져 무릎이 다치셨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주 넘어지고 일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왜냐고요? 그것에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확실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루,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이루어진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넘어짐과 일어섬이 공존하는 시간, 바로 하루의 시간.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 이런 인생의 확실한 지혜를 배운 사람은 하루하루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그는 오뚜기처럼 오늘도 일어섭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복된 아침 주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민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지혜를 얻어갑니다. 주님 주신 지혜, 우리가 혹시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넘어짐과 일어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야성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내공이 쌓입니다. 맞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극동방송 가족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찬양 같이 합니다.

아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께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프닝은요. 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좀 광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놨습니다. 예, 저도 수기를 적었습니다. 제 내용도 올려놨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7월 24일 금요일 오늘까지가 바로 공모전 마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의 70년 그 속에서 정말 켜켜이 쌓인 우리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A4 용지 두 매 정도로 적어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벤트@febs.net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근데 우편은 아마 오늘 보내면 이제 안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침 오늘까지가 마감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전이 있죠. 창사 70주년 기념 선물도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요. 또 수상작들은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고 또 최신 휴대폰 태블릿 PC와 같은 특별 선물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 수기 이메일 빨리 참여하고 싶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좋은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아 수기 아 나도 얼른 이메일로 A4용지 2매 정도 해서 정말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극동방송 들으면서 있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수기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오늘까지 꼭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안내 링크가 나갈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오프닝에는 제가 저의 수기를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시라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2004년 스페인은 급진적인 성혁명의 신봉자로 알려진 자파테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교체법. 그는 결국 재정 운용의 실패와 심각한 문화적 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2011년에 갑작스럽게 추출당했는데요. 자파테로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가 집권하는 7년 동안 법제화로 바꾸어놓은 문화혁명은 지금도 스페인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페인을 타산지석 삼아 가장 모범적인 문화의 나라로 남아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어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그저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오늘 아침이길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사람 다 해 진아의 음성으로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도 이 형식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할 때 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것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고 또 그런 형식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보다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이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만나라고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출석 체크 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아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 꾸며가려고 합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마음껏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찬송도 듣고 찬송 스토리도 나누는 귀한 시간 이어갈게요.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경쾌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탄생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노래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한 인생의 깊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0: 어느 날 그는 삶의 무거운 짐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이란 왜 이렇게 고단하고 끝없는 길일까? 하지만 그는 낙심하는 대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 에녹의 삶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거창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차분히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턴스는 이 구절을 읽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스턴스는 펜을 들고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으니 미련하고 약하나 손잡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네. 그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에 유명 작곡가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따뜻하고 경쾌한 멜로디를 붙이면서 찬송가 430장은 지난 수세기간 시련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23회 극동방송 복음성가경연대회 빌라이트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찬양으로 쇼머스트의 내 평생 가는 길 귀한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바른기교회 문순자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강성자 권사님, 1237 또 노기근 집사님, 9140-4641 성남종 집사님, 5828-7095번님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1237번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금요일 또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예배당 헌당과 그리고 지진 피해 지역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금일봉과 또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선교센터 또 방문하고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예배당 헌당은 장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형님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 교회를 네 군데 방문을 했어요. 이곳은 젠산이라는 도시인데 이 다바오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서 다바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젠산이라는 이런 도시입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산이 무너지고 또 도로가 끊기고 정상적으로 차가 이동할 수 없어서 먼 길로 돌아서 가게 되었고 그것도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서 길 안내하도록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차가 계속해서 이동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녁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이곳에 3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개의 교회는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완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0개 정도는 금이 가거나 또 일부 벽이 무너지는 그런 예배당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이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150명 정도 매주일 이렇게 모이는데 한 주 헌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군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 힘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할수 없으니까 조금 짓고 또 헌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또 헌금이 모아지면 조금 짓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당을 건축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지진을 맞아서 완전히 완파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지진 한 번으로 이렇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웃음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팀에게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서 또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동네 구멍가게를 털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돈을 다 지불했다 그 말씀입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건축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천만 원 정도 건축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그네들은 그렇게 모아서 또 하고 모아서 또 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동되신 분들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시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물론 웃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배당이 완파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성도들이 저희들을 웃음으로 맞이해 줬어요. 그 분위기가 어찌나 좋던지,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진 거 맞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은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웃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따뜻한 미소로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호텔 직원이 늘 밝은 미소로 손님을 그렇게 맞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국왕이었고, 그는 떠나면서 웃음으로 친절을 받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팁을 그분은 이 직원에게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미소 하나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장 먼저 웃음과 사랑이 흘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면 자녀들의 마음이 메말라지고요. 가정의 사랑이 사라지면 세상도 차가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러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 거룩한데 집에서는 언행이 거칠다면은 그것은 아직 복음이 내 삶 속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무엇을 세웠어요? 가정 공동체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하나님의 가족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가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음란과 방탕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가부장의 절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심지어 자녀들의 생사권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아버지에게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복음은 권력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복음은 사랑과 책임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보다 주 안에서 이 말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울은 단순히 부모 말을 잘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동양의 어떤 미덕이, 동양의 어떤 윤리가, 동양의 어떤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이 순종은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순종은 어린 시절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공경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도,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10계명 가운데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합니다.

비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는 결국 스승도 어른도 그리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효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의 상처를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하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하니까,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바울은 이제 그 시선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법에 가장은 자녀의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는 인격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그 시대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자녀들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 복음은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는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오늘날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밥만 먹이고 그리고 학교만 보내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의 영혼까지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계속되는 억압과 상처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분노와 낙심을 쌓이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노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고 또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모욕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비난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네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진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 상처, 베드로의 이 허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세울 수도 있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교훈은 훈계와 교육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훈계는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고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준비시켜 줍니다. 좋은 학원으로 안내해 주지요. 또 좋은 대학도 준비시켜 줍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대학을 보내줬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들은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모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어떻게요?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잔소리처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돕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언제나 가정이에요. 언제나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신앙의 모델로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참으로 감동적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의 대표였습니다. 술과 여자, 타락의 극치, 세상의 쾌락을 다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수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거스틴은 회심했으며 훗날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며느리와 사이를 두신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려면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이가 여러분의 직접 낳은 자녀들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들,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도 관광하고 또 두 자녀들을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사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은 밥상머리 한쪽 구석지에 앉아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분통이 터졌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이다 생각하고 꾹꾹 참았습니다. 저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화가 난 이 시어머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갔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또 그날 저녁 밥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딸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고 사일은 밥상머리 한쪽 구석에서 또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날 나빴던 기분이 이날 저녁에 다 풀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명절날 딸이 친정에 오는 것은 반갑고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배 아프잖아요. 딸이 친정에 오는 것은 반갑고 며느리가 시댁이 자기 친정에 가는 것은 배 아파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좋은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좋은 학교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금요일 아침 사랑의 드란 문을 엽니다. 이번 주 전국의 교회들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캠프, 이 교육자님들과 교사들 잠을 줄여가면서 또는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세상은 휴가를 떠나고 편히 쉬는 때지만 교회는 이 휴가철이 되면 가장 열심히 일하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지금이 아니면 놓칠 수 있는 영혼이 있고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평생 만나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행사 치른다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할 최선의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인 오늘 사랑이 뜨란 문을 열겠습니다.